고난 가운데 찬양하라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사랑했더란 일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나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은 더 큰 쓰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책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유익이 되는지 그런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모가 유익입니다 라고 말이죠. 1667번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향기 가득하게 받으면서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주님의 향기를 머금고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향기가 전해집니다. 코끝으로. 네. 감사하네요. 네. 6181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요, 출첵 남겨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유익이 되고 계시나요? 네모, 유익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유익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께서도요. 유익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경제적인 고난을 주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체적인 고난을 주셔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경제적인 고난 또 육체적인 고난. 아,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고 보면은 참 은혜죠.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많은 걸 깨달으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리고 3459번님께서도 출첵 네, 남겨주셨어요. 출석합니다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합니다. 지난날 힘들었던 시절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들,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과 힘이 될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476번님이세요. 우리 서울 애청자분이신데요. 유익하셨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 정 PD님께서 오늘 고난과 관련해서 들려주신 멘트가 은혜가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앱으로 청취하시는 우리 뜨란 가족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유익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5463번님께서도요, 들어오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선물을 받은 캐리어로 자매들끼리 여행을 갑니다라고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자연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요. 와, 캐리어 사진 보내주셨어요. 눈에 확 들어오네요. 형광색에 약간 연두 색깔인데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네. 어디 가나 이 가방이 눈에 쏙 들어와서 가방 짐을 찾기에는 네,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매들과 함께 좋은 추억의 여행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새싹분 계세요. 오늘 처음으로 출첵 보내주신 분 우리 3801번님이십니다. 인내하며 용서는 유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모는 유익인데 인내하며 용서하는 게 유익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첫 방문해주신 3801번님께는요. 들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나의 네모와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의 네모과입니다. 무엇과 유익을 위해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조성 힌트는 미음과 지읒이요. 미음과 지읒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나의 무엇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3198번님께서요. 방송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셨군요. 환영해주셔서 너무나 방송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방송 들으면서 더 힘낼게요. 라고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새 힘으로 네, 힘차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나의 네모 무엇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일까요?

네, 돌발 사냥 퀴즈 들으셨습니다. 나의 무엇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이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미음과 지읒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앞에 나왔거든요. 앞에 좀 놓치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어떤 분께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땡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072번님 출첵도 네,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도 땡땡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우리 3801번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아, 다시 수정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정하신 게 정답 맞아요. 미음과 지읒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나의 네모, 무엇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이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801번님, 전북 전주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와, 멀리에서 듣고 계시는데,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3801번님 주소는 잘 도착했고요.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38번님이세요. 몇년 만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네요.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라고요. 정답 보내주셨어요. 와, 환영합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네.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4538번님. 네, 잘 오셨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성경 속에 보면 좀 돌아온 탕자 같은 거 있잖아. 돌탕. 네. 예수님은 떠난 건 아니지만 또 사랑했더란 저희 극동방송을 또 잠깐 떠나 계신 분들, 네, 돌탕님들이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돌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김석균 목사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오늘 돌발 찬양 퀴즈, 미음과 지읒 무엇인지 정답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석규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정답은요, 좀 어려우셨죠? 네. 앞에 부분 좀 놓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족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답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세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202번님, 그리고 9539번님, 4538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자녀들과 유익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요. 유익 키워드가 유익해서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좀 센스 있게 우리 9539번님 남겨주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린지 아니면은 방학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과 같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당첨됐어요, 네 친구들. 주소와 이름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1번님, 아, 강대철님이시네요. 이름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선곡과 진행 솜씨가 참 좋습니다. 라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은혜 힘 많이 됩니다. 모든 분들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북 전주에 사시는 우리 강대철님께서도 네,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198번님께서도요, 네, 정답은 아니었지만, 네, 무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아쉽네요. 네, 다음에 한번 재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538번님, 어머,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감사하는 삶 되어질게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네, 열렬히 환영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9539번님도 주소를 받았는데요. 전주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4538번님, 박은총님, 주소 잘 도착을 했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사실 유익이라는 두 글자로 출처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소원입니다. 이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꾸미는 자유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부 끝곡 장윤영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5장에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그릇과 속재소를 만들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증거판을 넣어두라 하십니다. 증거판이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증언하는 판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잘 지키고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토대로 온전히 하나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을 지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놓아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십계명

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언약의 결혼 계약서인 토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마음입니다. 25장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증거궤의 덮개입니다. 카포렛이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덮다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때그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죄를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던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덮어주었기 때문에, 카파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는 죄를 덮어주는 행위라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죄를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자비로 덮어졌음을 의미하는 속죄소를 만들어 언약궤, 증거궤를 덮으셨습니다. 1년 중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하나님은 속죄의 죄를 이 자리에 뿌리게 하셨고 모든 죄를 직접 덮고 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자비의 자리가 속죄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속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영어로 자비의 보좌, 시은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식한, 즉 장막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속죄소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먼저 덮어져야만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와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죄소에서 아무 때나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회중을 불러 모으는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 것의 의미를 가진 야하드라는 단어를 만나다에 사용합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죄소 위를 거룩한 천사들 케루빔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케루빔은 지키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듯이 거룩한 속죄소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얼굴을 마주하고 날개와 날개를 맞대어 속죄소를 덮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자리가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보이지 않도록 천사들의 날개로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했고,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든지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제사가 필요하고 피 흘림의 대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전까지 이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휘장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0: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곧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로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 테루마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의 자리, 시은주와 속죄소로 나아가 그룹사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시은자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살아나게 하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그 좁은 지성소에 가두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찬양으로 오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9539번님도 주소 잘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4540번님 사뜨 들어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6181번님께서도요, 2부 이렇게 예쁜 하트와 함께 출첵 같이 남겨주셨어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사연 계속 이어가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곡은요, 목소리 상점의 찬양, 실패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죠.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이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요. 저자와의 만남.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방송을 또 오늘 처음 들으시고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저자와의 만남이고요.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을 모시고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랑했더란 공개 세미나인 만큼 정 PD도 함께 하죠. 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PD님도 오시나요? 그러는데, 그럼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을 걸고 하는 세미나인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또 뜨란을 애청해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제가 현장에서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또 인사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오시는 분들, 행사 당일날 선착순 50분께는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책을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일찍 오시면은 또 책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모시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상우 목사님의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책을 읽고 은혜 받으신 분들도 직접 목사님 뵙고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들을 이날 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또 해답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신청합니다라고요. 세미나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책 제목이 좋아서 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기도의 힘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세미나 신청합니다. 목사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최상훈 목사님의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도 책을 읽고 신청합니다라고요. 세미나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문자로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름과 또몇 분이 참석 가능하신지 교회 이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오랜만에 합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2000몇 년도일까요? 저희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사 공개홀에서 한 3년 전이었나요? 네. 그때 한번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저희가 갖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인 만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이 곡은 오늘 세미나랑도 좀 연결이 되는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네모의 능력이라는 곡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저자와의 만남, 땡땡, 네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쓰신 최상우 목사님이시잖아요. 무엇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네모의 능력도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땡땡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에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이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정답을 얘기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날 오시는 최상훈 목사님께서도요, 이거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 말씀 해주셨거든요. 여기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기역과 디귿.

뜻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땡땡의 능력. 맞습니다.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에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맞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며 나아가야지, 이거를 쉬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땡땡의 능력이었습니다. 정답들, 와,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세요. 땡땡의 능력, 마지막까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께서는요, 아, 가까우면 이번 세미나 가고 싶었는데요.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책 좋아하는데요. 저는 현재 파주에 살고 있어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4540번님. 아, 그죠. 마음은 원이지만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죠. 오실 수가 없죠. 포항까지는. 네. 다음에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네. 아유,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9908번님 정답 보내주셨어요. 늘 땡땡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매달리고 징징거리면 들어주시겠죠? 오늘도 장사 잘 되길 도와주세요. 아멘 해주셨습니다. 아, 장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또 물건도 잘또 구매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또 복음까지 선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9908번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

1번님 정답 보내주셨어요. 새벽으로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가정이 방학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가정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아드님의 가정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네, 저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들 보내주셨어요. 3801번님, 땡땡의 능력. EM 바운즈 책도 참, 아주 좋은 고전책이죠. 라고 하시면서 찬양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 땡땡의 능력이었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번 사랑이 되는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세미나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퀴즈 정답 두 글자 기역과 디귿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 찬양 우리 4540번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기도였어요. 기도가 정답이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라고 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께서요 잘 맞춰주셨는데요. 아,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새싹분들도 많이들 계시네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주신 하루를 감사히 쓸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네, 기도의 힘 경험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기도이죠. 라고 네,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분을 추첨했습니다. 네, 많이 뽑았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674-2307-9908 마지막으로 7874번님까지 네분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4540번님 세미나 가면 정 PD님 뵙고 좋을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4540번님 뵙고 싶었는데 네. 파주라서 그죠? 이 포항까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리상.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세미나 네,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 중앙 침례교회에서 있을 사랑이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웨이홈의 찬양 함께 하시죠.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문해드린 사랑했더라.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진아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주가일하신의 메고 메들리로 두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들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4540번님, 앞에 웨이홈의 찬양 참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모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속에는 두 가지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림과 둠임이에요. 30절 말씀,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림은 무슨 뜻인고 하니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임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임, 빛과 완전이에요. 시작. 우림과 둠임, 빛과 완전. 우림과 둠임의 크기나 모양, 뭐 이렇게 재료, 뭐 이런 거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매끈한 돌이나 금속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육각형 주사위 모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용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도구였어요. 대제사장은 중요한 어떤 판결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께 여쭙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도구가 하나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길이 환히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그들에게 빛이 됐다는 거죠. 어둠 속의 빛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됐다는 거지. 우림과 둠임, 빛과 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이요, 완전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해주는 환한 빛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앞길을 인도하는 빛을 구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림과 둠임을 늘 필요로 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림과 둠임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도들이여, 귀한 예배의 성도들이여,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대예배를 비롯한 공적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길을 인도하는 환하고 밝은 빛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여러분의 우림과 둠임을 활용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림과 둠임, 빛과 완전. 시작! 우림과 둠임, 빛과 완전.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임을 두었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빛과 완전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참빛이 있다 얘기예요. 모든 사악한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죠. 그 빛 앞에 모든 나쁜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노출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사람의 깊은 내면과 그 속에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환히 다 드러납니다. 복된 성도들이여,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소원합시다.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어둡고 깜깜한 모습은 우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요. 침침한 모습, 음울한 모습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충만한 거룩한 빛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에 거하는 성도, 낮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 그릇 시작했어요. 이사야 2장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야곱 족속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거치게 되는 거죠. 인생은 때때로 어둠에 처하곤 하잖아요. 짙은 어둠도 있고 옅은 어둠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아침저녁으로 혹은 순간순간 옅은 어둠, 뭐 이런 작은 어둠 속에 처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자기 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기 기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은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우리 앞에서 절대로 기세등등하지 못함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둠은 그 어떤 어둠이든지 주 앞에서 단번에 기가 꺾이고 만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은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어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빛 대신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단번에 완전히 물러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가슴의 흉패 속에도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림과 둠임이요. 우선 우리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더러 우리더러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마귀의 세력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부신 세력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인생이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빛으로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을 발하십시오. 빛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림만이 아니고 둠밈도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죠. 이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내면이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도 온전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온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온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봇받침 겉옷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봇받침 겉옷의 색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청색은 신성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또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제사장직은 신성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므로 청색으로 만들라 하신 거죠. 또 제사장직은 사랑과 자비의 직책임으로 청색으로 만들라 하신 거죠. 온천하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색깔의 삶을 살고 있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청색의 겉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제사장인 우리도 당연히 청색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붉은 옷이나 검은 옷이나 흰색 옷을 입은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지난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찌들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세상에 물들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죄에 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삶의 색깔이 청색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의 색깔이 신성함과 거룩함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색깔인 청색을 띠지 못한 삶이었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푸른색의 에봇받침 겉옷으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푸른 색깔의 에봇받침 겉옷을 입는 우리가

0: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는 늘 푸른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0: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여름철에 읽기 좋은 책 중에 헤밍웨이의 책이 있더군요. 주인공이 산티아고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서두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노인 산티아고는 또다시 그물과 노를 챙겨서 아침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빈손으로 나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던 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손에 피가 나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치열하게 존중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그의 경외심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된 싸움조차 거룩한 순례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산티아고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앙상한 물고기 뼈는 헛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투쟁의 흔적은 소년 마놀린의 마음에 꺾이지 않는 희망과 굳건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어서 흐르는 제자도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낸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희망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고난 속에서도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중보기도의 시간,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256의 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우리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우리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수요일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은 오천남부교회 김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축고 갑니다.
0: 네,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오프닝 기도 제목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우리가 통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일상에 아주 작고 소박한 그 자유도 아버지 앞에 받지 못하며 고난 중에 있는 북녘 땅을 생각할 때마다 애잔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도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고 계획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아버지 음으로 양으로 북한을 위해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 기도줄을 놓지 않는 끝까지 기도줄 잡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으로 그들에게 자유로 그들에게 아버지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당겨주시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을 당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누군가를 위해 아버지 하나 우리가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복이 되어주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더 편안할수록 더 자유할수록 더 즐길수록 더 감사할수록 아버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자답게

0: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기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8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예배의 반주로 학생회의 리더로 예배드리는데 앞장서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에 아르바이트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CCC 순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후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2: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네. 한 단계 또 한 단계 도약할 때 또 네. 성장할 때 그때 영적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고등학교에서 네. 대학교, 네. 대학교에서 또 일선으로 나갈 때
1: 약간 틈이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네. 그 틈에 누군가가 네. 또 기도와 성김이 없으면은 멘토 역할을 하는 자가 없으면은 네. 아이들이 좀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네.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네. 자신만의 신앙의 그 루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3807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3807님 그의 안타까움 그의 눈물 아버지 그의 아버지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은 우리 3807님의 한 분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둔 우리 모든 기독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기도 제목이고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807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또래를 위해 이런 저형 무란 모양으로 헌신하며 달려왔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결같은 신앙의 양추 균형을 잡고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친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아버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 3807님의 자녀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소중한 것이 그 일부 그 작은 소중한 것이 중요한 전부를 아버지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의 소중함 또 가정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헌신의 소중함 이것을 중심에 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3807님과 가정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만나서 서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서로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시시 순장님을 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캠퍼스에서도 신앙의 끈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종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3807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특히 또 이렇게 3807번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67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이분은 새싹분이시네요. 3672번님 감사합니다.

0: 남편이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회복해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회복을 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0: 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1: 맞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간혹 우리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주차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로비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하는 말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둬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지만 덜 받을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3672님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픈하기 쉽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큰 산처럼 넘지 못할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삼가 누군가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는 그런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덜 줄 수 있는, 그러나 또 돌아보면 상처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아버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처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일들이 많으므로 우리 3672님 아버지 부군 대신 우리 남편 선생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덜 상처받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3672님 가정 우리 선생님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다가가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3672님 가정과 우리 선생님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아버지 기도 중에 위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3672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기도 감사합니다. 이어서 380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의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1: 네, 뭐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10분 가까이 지인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380님에게 치료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3806님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의 아픔, 그의 힘듦, 그의 기도 제목, 그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아버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0: 하늘의 문을 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찔림,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3806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500여의 하나님의 기적,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또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3806님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인 대신 열 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백성 되기까지 아버지 기도줄 잡고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3806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귀한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선하게 인도함을 받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307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짧게 보내주신 기도인데 많은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되 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좀 구분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성령에 이끌림 하나님 마음에 이끌림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네. 2307님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네. 또 벗어나고 승리할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307님 삶의 오늘 하루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은 불안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아버지 2307님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이것은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다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물리쳐서 찬양 중에 고요함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만나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2307님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오니 이 시간 2307님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찬양의 능력으로 2307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372번님이신데요. 저희 회사에서 환경미화로 귀히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예, 고령의 나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기

0: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새벽 말씀 묵상이
0: 네.
1: 시편 30편 5절 말씀이 있는데요.
0: 예.
1: 중간 부분에 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라는 말씀을
0: 아, 네.
1: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겨울도 없고 건너뛰는 봄도 없다라는 그 도의 문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0: 네.
1: 우리 1372님에게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울음이 깃들지라도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0: 아, 네.
1: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듯이 우리 1372님의 삶 가정에서도 이제 속 기쁨의 치료의 은혜가 올 줄 믿고
0: 아멘.
1: 이 중심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방 동서남북문은 막혀도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음에 우리 1372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줄 잡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내어서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안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제 속히 아버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겨울도 봄도 가을도 없는 것이 지나가고 다시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나가는 가정 속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영적 실패자가 되어서 불평 불만 신세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의 남편 되신 선생님 아버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치료의 강산 로아 라파 하나님 강력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고령으로 말미암아 어리둥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수고에도 큰 불편함도 피곤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 침같이 아버지 하나님 새 을 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찬양 후에 다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이어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815번님이십니다. 1815번님도 새싹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중에 하나가
0: 예.
1: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0: 예,
1: 것을
0: 맞습니다.
1: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즉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하나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또그 성화 역사일 줄 믿고 또 그러나 또 누군가의 변화에 성장에 관심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815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또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1815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 생각하라, 다시 걸어가라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1815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저분은 또 누구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버지 여기에 중심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빛이 온 누리를 밝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작은 소금이 아버지 맛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1815님 되도록

0: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음, 이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1815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인생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26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괴로운데 상속 문제로 큰딸이 저를 상대로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원래 엄마 돈으로 아빠에게 사주신 거니 엄마가 상속을 다 받으시라고, 또 남편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으라고 막내 아들들과 막내딸은 상속을 포기하는데 남편의 11년 병원 생활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도 내지 않고 간병도 안 하고 방임한 큰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소송으로 가려는지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힘든데 큰딸이 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길,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0: 네, 어려운 또 복잡하고 또 꼬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풀려지는 또 정리되어지게 하시는, 또 전화 이복이 되어서
1: 아멘.
0: 또 복음의 능력으로 또 눈물로 함께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임하게 될 줄 믿고
1: 아멘.
0: 함께 5264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가정 인생이 이와 같이 꼬이고 답답하고 아버지 평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 또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5264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상실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 머리 들 곳이 없는 5264님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되 하여 주셔서 가정에 합평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주는 그 욕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또 용서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더 꼬여지고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기도, 오직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하나 풀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5264님 가정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평안이, 기쁨이, 합평이 깃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정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 기분이,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3월에 건축

0: 국사 실기 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희수는 아직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희수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풍성하고 다 풍부하면 좋지만은 또 이러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921호님 희수 우리 귀한 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21호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한 희수분을 위해서 시험과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해 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쉬운 결과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아쉬움이 더 간절함으로 더 열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되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 가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후에 진행되어질 결혼 또 부채 문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심의 집의 문제 이 모든 새 복음 자리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921호님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줄을 잡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해주셨고 귀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열정적인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깨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울릉도 독도에 있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 가족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작은 실천을 통해 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공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십자가에 쓴 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16년 8월 19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 교육권 부모 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 교육권 부모 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 질서 수호와 교육 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 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 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뿌리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 총회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2를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0: 있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형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 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31일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 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레인이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한국 선교사 출신인 레이니 전 대사는 1947년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1959년 선교사로 재입국해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학생운동과 교계 민주화 인사교류에 힘썼습니다. 이후 16년간 에모리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3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며 전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의 추모식은 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2도, 평양 27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 수준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16시간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기를. 당신의 일상 속을 지나가는 엑스트라는 누군가의 영웅일 테니. 김수연 작가님의 책 180도 중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의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진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방송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조신자 성도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죠?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의 표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그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 주의 인자하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은 구닥다리로 여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관심을 두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넓은 곳에 발을 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네 가지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보며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신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응답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햇살 아래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남녀노소가 챙겨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을 발랐는지 또 향수는 뿌렸는지 검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땅이죠. 데일리 NK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평양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장대로 화장을 하거나 비슷한 안경테를 착용한 학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선크림이나 향수는 없는지 집중 검열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감시가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배우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엇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신 최별필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면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출장으로 내려온 2년차 변호사입니다. 내려오면서 주파수를 93.3으로 바꾸었어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의 좋은 재판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 300 군님이신데 대전으로 가면서 주파수를 바꾼 것 보면 대전으로 가시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일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싹회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사진이랑 같이 출석 인사 남겨주신 6984님 친구의 언니랑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상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들인데 6984님의 이 쉼의 감사의 제목들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P데이에서는 출석 인사로 소망의 한 줄 소망의 고백들을 중보의 고백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925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천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이 되셨다니 어쩜 우리 8865님이세요. 아, 이분도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 가운데서 또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오해피데이에서는 찬양 후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1913님. 우리는 끝까지 북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남겨주신 9850님,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하고 계신 8595님도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크림 다들 바르고 오셨죠? 사실 해가 쨍쨍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좀 덜할 때도 꼭 발라야 하는 게 스킨, 로션,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게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잘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남자,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는 날라리풍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한다고 오프닝에서 그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검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총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선크림과 향수를 꼭꼭 숨겨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북녘에서도 유행이 불고 있는 이 선크림을 선크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선크림은 다 영어죠. 선크림, 영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영어 표현을 다순화해서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아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와, 113님은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리기도 전에 이 문제일지 아셨나 봐요.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신 분이세요. 우리 애청자분인 1113님이 북한어로 이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선크림이 북한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쓰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선크림 있으면 선크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 땅 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셨던 우리 3874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 뼘 차이 함께 풀어주세요. 북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이 방지를 해야 하는, 기미, 잡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이 선크림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코너 이어지니까요.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은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

0: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이제 저희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 나가서 이제 세탁도 하고 이제 햇볕도 쐬고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하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너무 삼삼합니다.
0: 천에서 놀던 개울에서 놀던
1: 네네.
0: 시간들.
1: 네.
0: 선생님이 그 평안북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1: 꼭 7년 됐습니다.
0: 7년이요?
1: 네.
0: 그래도 7년의 세월 동안 제3국에서 경험도 네. 하시고 네. 이곳에서도 7개월 차에 네. 접어드시고 다양한 경험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바라본 북한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1: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기회가 돼서 네. 거기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리고 비 내리고 이런 날에는 네. 항상 이제 몽환이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0: 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1: 집 생각이요.
0: 우리 선생님은 고향 땅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1: 저는 물론 통일을 원하죠. 원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떠나고 나서 항상 미안한 게 곁에 좀 더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랑 좀 더 잘했을 걸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자꾸 되고 지금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저 땅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풍부해져서 그 땅에서 사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0: 북한 땅을 떠나오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으셔서
1: 네.
0: 더 고향 땅이 생생하시고
1: 그렇죠.
0: 더 그 생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그곳에서 떠나오실 때가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때 28세요.
0: 아, 28살 네. 20대셨어요. 네. 그럼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1: 전문대 졸업했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한 5-6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밀수꾼들한테 조금 그렇게 되면서
0: 네.
1: 그냥 중국으로 강제로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탈북에 제 의지가 없었고 제가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멀미하면서 압록강 주변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저는 멀미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자잖아요.
0: 네.
1: 자다가 이제 눈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압록강 주변까지 강가로 간 것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1: 근데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발 짚으면서 그 고향의 토양이 느껴졌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자다 깨나니까 그 북한에서 나는 냄새랑 달랐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좁은 강을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토양 냄새가 달라요. 작년에 도착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서는데 이 토양 냄새가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나라 민족이고 원래 한나라였나 봐요. 토양 냄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막 갑자기 고향에 대한

0: 이제 생각이 확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한민족이고 이제 이 나라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다 이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고 한나라 땅덩어리를 갈라놔서 이제 토양조차도 같은 그렇잖아요. 토양 자체도 같은데
1: 네.
0: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압록강 사이 하나 두고도 토양 냄새가 다른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 참그 흙냄새도 같고 이곳에 왔을 때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시간들과 이 땅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 정서와 마음을 공유했던 남과 북의 또산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북에서 남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사 왔다고.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수도권으로 이사 오신 우리 김서영 선생님의 이야기. 7년 전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이야기까지 잠시 짤막하게 만나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곳에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그 가장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미 작은 통일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삶과 정착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0675님 함께 해주셨어요. 땅 냄새가 같은 한민족, 빨리 통일돼서 가족끼리 서로 그리워하며 못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33님도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0: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그 전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렇게 하나 된 남과 북을 꿈꾸면서 OFP데이에서는 한뼘 차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검열 대상이 된다는 선크림이 어떻게 불릴지, 북한어 표현은 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북한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거의 지양하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 방지 크림이나 태양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저도 기미 잡티를 좀 방지하려고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리고 태양절을 말씀하시면서 태양은 존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 910님 북한에서. 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표현을 안 쓰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님은 태양크림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1번 햇빛 방지 크림과 2번 태양 크림 가운데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요. 우리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 도전해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닭 먹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번 태양크림 보내신 2312님. 1번은 햇빛 방지 크림이고요. 2번은 태양크림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문자 보내신 걸까요? 정답까지 어떻게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신 걸까요? 운전 중에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내셨겠죠? 5995님? 운전 중에 문자는 위험합니다. 정차하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정답을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햇빛 방지 크림이 선크림일지 태양 크림이 선크림일지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답 햇빛 방지 크림이요 하시면서 0529님 북한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태양볕에 뙤약볕에 고추 말리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0529님 0529님이야말로 햇빛 방지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바르셨나요?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 햇빛 방지 크림이 오늘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 수 있도록 기도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정답까지 맞춰주신 4189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도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뼘 차이 그리고 에피데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한 통 한 통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나눌 때마다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6925님의 소망처럼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통제받는 북한 땅에 정말 진리로 참 자유가 임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출석 인사와 정답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흙냄새가 같았다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며 하루속히 통일되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는 0569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

0: 이에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물로 기다렸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2: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는 최은숙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은 각자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자녀들한테는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도 눈치는 챘겠죠.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 옷까지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은숙 권사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1: 제가 이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이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그네 방관하는 데 보태야 되고 정말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2: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1: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한 20명가량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2: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0: 순호가, 야, 유순호, 내가 넘어지고 힘들할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살자. 순호가 사랑하고 축복해.
1: 극심한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자살까지 시도했던 최은숙 권사님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준 유선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올 4월 달에 남편 회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항이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그란 타일, 코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남편이 그 공장에 3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다치는 것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공장 노동자에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회사 진급 체계가 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갑자기 부장 공장장 겸임을 하는 자리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구원도 해주시고 저희 가족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요.
1: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이 우리 복소리를 애청하는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최은숙 권사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인해서 성읍이 황폐합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해오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길거리에 앉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성읍에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게 뛰어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망이 가득하다는 걸,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곧 그 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황폐한 예루살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계획하고 뜻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고 번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질 때에 백성들이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합니다. 우리 눈에도 기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받지 못할 자,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선교사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 눈에는 기이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데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기이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더욱더 기이한 일들은 많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심령, 내 삶이 변했다는 것, 그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엿들어요. 듣고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가 있으리라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라의 웃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소리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합의해서 맺은 언약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선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갇혀서 좀 좋아지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평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0: 하나님과 기도 교제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도다. 하나님 찾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실 때에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명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렇죠.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1: 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0: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1: 급하게
0: 오셨어요.
1: 오셨어요.
0: 애가 셋인데
1: 그러니까요.
0: 참. 애를 갑자기 지금 막 아이고. 맡기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1: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0: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네, 텐데
0: 그러니까 듣고
1: 고맙습니다. 진짜
0: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1: 그러네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완전 팬이에요.
1: 아이고.
0: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막. 어우 뭐 항해자 네.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1: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0: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1: 김정석이란 게.
0: 정석이란 게 이러면서.
1: 아, 감사합니다.
0: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0: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네.
0: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1: 시와 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0: 네.
1: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0: 임재.
1: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0: 아멘.
1: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그렇습니다.
1: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턴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1: 네.
0: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임내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임재하시면요.
0: 네.
1: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0: 네네.
1: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1: 그리고 우리의 삶이
0: 예.
1: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0: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소서.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아, 와, 네. 임재 렛츠고 하고 이렇게 신청. 임재.
1: 8234님 임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0: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0: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1: 네.
0: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1: 정말요.
0: 2684번이
1: 감사합니다.
0: 이 주의 피가 네.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네, 불렀던 맞아요. 그 찬양이죠. 맞아요.
1: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예. 아, 또 그 현장에 계셨군요.
0: 야.
1: 반갑습니다. 네.
0: 라이브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1: 라이브인가요?
0: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1: 네,
0: 라이브.
1: 지금 라이브
0: 대부분 이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1: 네.
0: MR이라고 하는
1: 맞습니다.
0: 그 연주 음악을 네네. 틀고
1: 반주를
0: 찬양을
1: 틀고
0: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1: 네.
0: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1: 네.
0: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반주로 직접 피아노 치시면서
0: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1: 아,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하고
0: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1: 아,
0: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1: 맞습니다.
0: 부르자
1: 맞습니다.
0: 찬양하자
1: 네.
0: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1: 오,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1705번님은 시와 네. 그림의 내가 하노라 이거는 많이 모르는 곡
1: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0: 네네.
1: 다른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0: 예예.
1: 시와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하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구나.
1: 내가 하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0: 와 네.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1: 정말요?
0: 임재교회,
1: 임재교회?
0: 김인숙. 또 이름도 김인숙.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1: 와, 그런 교회가 있군요.
0: 임재 찬양 덕분에
1: 네.
0: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1: 정말요?
0: 와,
1: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0: 그러니까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1: 네.
0: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항해자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많습니다.
0: 1번님도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찬양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0: 참깨를 털고
1: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야,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1: 아, 더우신데 오늘 진짜
0: 그러니까,
1: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0: 네.
1: 네.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0: 네네.
1: 귀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0: 예, 찬양하면서
1: 네.
0: 일하시는 분들 많고
1: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0: 네네.
1: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0: 네네.
1: 아예 그냥 틀어놓는데요.
0: 맞아요.
1: 찬양 듣고 크라고.
0: 그러니까.
1: 네.
0: 뭐 딸기하우스
1: 그렇죠.
0: 뭐 이런 데다가.
1: 맞아요.
0: 그 딸기는 보통 딸기
1: 그러니까,
0: 아니다고
1: 은혜로운 딸기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임재 딸기.
0: 예.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준비하겠고
1: 해야 되겠네요. 네.
0: 목사님께서 두 번째
1: 네.
0: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찬양. 불구하고
1: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0: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1: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1: 이 곡을요.
0: 예.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1: 네.
0: 맨날 넘어지고
1: 맞아요.
0: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1: 맞아요.
0: 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내가 너 사랑해
0: 예, 예.
1: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0: 예.
1: 힘이 나잖아요. 예.
0: 예전에 이 곡하고 네. 나의 피난처의 주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0: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1: 네.
0: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곡도
1: 엄청납니다.
0: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1: 네네.
0: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맞아요. 많은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혹시 이제 네.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1: 이 곡은요
0: 예.
1: 사실은 5집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가 다 5집이에요.
0: 네네.
1: 근데 1집 항해자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후렴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0: 네네.
1: 나왔어요.
0: 어어.
1: 근데 앞부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0: 네.
1: 앞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묵혀둔 거죠.
0: 네네.
1: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0: 네네.
1: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0: 많은 네네.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방구석 1열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와, 분도 계시거든요.
0: 할렐루야.
1: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0: 네.
1: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아,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0: 네.
1: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오늘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1: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뿅아리 방송인일 때부터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0: 그렇습니다.
1: 행복하게 인사하고
0: 그러니까.
1: 또 우리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 극동 방송에서
1: 네, 네, 맞아요.
0: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 선교사 그렇죠. 특별 생방송도 했었는데
1: 네.
0: 목사님 그 기쁜 소식이 그때 제가 제 친구 이름으로
1: 네.
0: 그때 전파

0: 화성 교사를 심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를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 할렐루야. 박수. 박수. 야. 야. 할렐루야입니다.
0: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 하나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물질도 심으면서 했는데 그렇지.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제가 데리고 갔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전 쭉 빠졌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와. 거예요. 아내랑 같이.
1: 야. 그게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아,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아,
0: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왔는데 아,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네.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봐. 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파 선교사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자 야.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네네.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
1: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0: 다른
1: 신청해
0: 찬양도
1: 주세요.
0: 한번 신청해 네, 주시고요.
1: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집 곡인데
1: 맞아요.
0: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1: 전혀 모르셨죠.
0: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1: 떴어요 그때부터.
0: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네.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0: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서인가?
1: 안 믿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0: 안 다니는 분들이?
1: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0: 네네.
1: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곡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보면은 주 나를 놓지 마소서.
1: 맞아요.
0: 이런 가사가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1: 저희 이 항해자는요 예.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네. 날 포기하지 마소서.
1: 맞아요. 그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그러니까, 때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0: 예.
1: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방에 앉아서 헝헝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네네.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0: 네네.
1: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네. 이 항해자도 그렇고
1: 네.
0: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네.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그렇죠. 네. 공감이 되면서
1: 맞아요.
0: 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1: 좋습니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1: 네.
0: 하나님께 주님 저 놓지 마소서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멘. 우리 항해자.
1: 네. 네.
0: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아,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제약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은
0: 네.
1: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네.
1: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해 캄캄해서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네.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
1: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주님 말씀 아닙니다.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0: 내 삶의 항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1: 네.
0: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 4번님 이렇게 네.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1: 네.
0: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봐.
0: 전남 순천에서 네. 광양에서
1: 네.
0: 예.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1: 네.
0: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1: 아이고.
0: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김인수 PD님 큰일 네.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뭐 어떤 일을
1: 전파 선교사로 친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1: 네, 피디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예. 하셨습니다.
0: 우리 네. 0305번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아, 먹먹함과 울림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1: 네.
0: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1: 네.
0: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1: 네.
0: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곡이 있어요.
1: 있어요.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1: 네.
0: 목사님 곡을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1: 네,
0: 개인적으로
1: 네, 네, 네.
0: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1: 네.
0: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께서
1: 네,
0: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 네.
0: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1: 네.
0: 방학이라고 샵106

0: 16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1: 네. 나의 힘이 되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예.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갑작스런 우리 또 섭외. 예. 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예.
1: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좀 네. 예, 여유가 생기면 연락 네네.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0: 네네.
1: 아,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1: 그러니까
0: 예, 신청곡.
1: 네.
0: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각본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각본이. 각본 없어요.
0: 네.
1: 맞아요.
0: 그나마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시와 그린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1: 그러니까요.
0: 들어오는 곡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1: 이제
0: 역전되리라.
1: 네.
0: 어떤
1: 네.
0: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1: 네, 네,
0: 이제
1: 맞아요.
0: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 근데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번님처럼 사업 실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0: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네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1: 우리가 역전을 꿈꾸고 네. 소망하면서 네.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0: 맞아요.
1: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그래, 맞습니다.
1: 네.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0: 맞아요.
1: 기도하는 가운데 네.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1: 예.
0: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네. 거죠.
1: 우리 네. 새끼라가 방학 네.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0: 엄청난 역전이죠.
1: 영적인 그럼요. 역전.
0: 네, 맞습니다.
1: 다시 새 생명.
0: 네,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예, 예.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1: 네네.
0: 방송에서 이제 네. 아,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1: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0: 그다음에 또 예, 나가고는 예.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예, 예, 뭐 이래, 그죠? 맞죠?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분 계셨죠.
1: 들으셨구나.
0: 네,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아,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1: 네네.
0: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1: 네.
0: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1: 그렇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네. 조금씩 조금씩
0: 맞습니다.
1: 이뤄주고 계십니다.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0: 그렇죠.
1: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물질 역전. 네. 생기겠죠.
0: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1: 네.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0: 아이고,
1: 기도했대요.
0: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0: 오,
1: 있고
0: 할렐루야.
1: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0: 아멘입니다.
1: 예,
0: 아멘입니다.
1: 참 네. 역전되리라
0: 될좀 있습니다.
1: 이분도 8615번님도
0: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1: 네네.
0: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1: 자, 많은 분들.
0: 자,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1: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0: 네.
1: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0: 좋습니다.
1: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네.

0: 자,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1: 네.
0: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1: 네,
0: 다시 꼭
1: 그렇습니다.
0: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1: 네.
0: 계시네요.
1: 네,
0: 제가
1: 그러니까요.
0: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는 거죠.
0: 네, 선물도
1: 와,
0: 드리고
1: 네.
0: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연결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1: 와,
0: 영접 기도도 똑같이
1: 똑같이
0: 하고
1: 하고.
0: 교회 소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예.
1: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0: 아닙니다. 예.
1: 아이고.
0: 우리 총연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예.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네.
0: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 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네.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0: 아,
1: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의
1: 네.
0: 곡마다
1: 네.
0: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1: 네,
0: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1: 네.
0: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0: 예.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서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 병 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0: 예, 예.
1: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0: 네.
1: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0: 네.
1: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0: 네.
1: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 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그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1: 야.
0: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가
1: 네.
0: 나 이거 아는 곡인데
1: 옛날에
0: 불렀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제 항의자 듣고 간호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켜놓고 있었는데
0: 예.
1: 극동 방송 듣다 항의자 들으신 거예요.
0: 야.
1: 이게 뭐야? 그리고
0: 그러니까.
1: 계속 반복해 들으시다가 회복이
0: 예.
1: 일어난 거죠.
0: 와,
1: 우리
0: 5281번님이
1: 네.
0: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1: 방학이시군요.
0: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1: 자, 우리 5181번님도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네.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0: 신청곡이 이 곡이 있었어요.
1: 예. 야, 포기 안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0: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절망의 땅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의 불신과 교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는 바로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세상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은 단지 우주의 재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사랑의 경고이며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 하나 진리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살 수 없기에 인생이란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는 길과 모르는 길 등 인생에는 수많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은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안개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길이라고 하기에 덤불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주의 자그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한웅재 목사님 작곡의 소원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81년 모차르트가 25살이었을 때 당시 제자였던 아우에른 무르거 자매를 위해 작곡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두 대의 피아노가 같은 곡을 함께 연주한다라는 의미보다 각기 독주자처럼 경쟁하고 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실 텐데요. 론도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계속 순환해서 연주되면서 아주 빠르고 경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머레이 페라리오와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 번호 47번 가운데

가운데 사막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면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여러 작품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사막장은 무도회에 나선 북극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리듬과 또 반복적인 패턴으로 아주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핀란드 특유의 서정성과 또 북유럽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사막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오늘 이 작품을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스카를라띠의 가곡 겐지스강가에서 메초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첼토 3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됨의 방해 요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는 좀 나가서 맞아도 되겠죠? 예, 좀. 예. 태풍이 밀어 오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통과하진 않지만 이 남쪽에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비가 오게 되어진 것 같아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남부지방 쪽에 비가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폭우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단속 잘하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비를 줘야 이거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비를 받겠는지요. 지금은 너무나 목말라서 뭐 폭우니 뭐 이거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충분히 비를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잘라요. 그럼 아, 좀 주세요.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충분히 준 거라. 그랬더니 사람이 우쭐거리고 교만해져요. 얼만큼 주어야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살아가겠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 본분, 자기 분수를 아는 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가 조금 뭐 공부 좀 한다, 조금 뭐 된다 그러면 또 금방 우쭐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모자라서 아파하는 마음과 조금 됐으면 교만해지는 마음이 늘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없다 해서 절망해 하거나 있다 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균형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 위치,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때 되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삶이 뭐겠어요? 우린 필요하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과하여서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했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유심히 보면은 모자라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망하는 것은 충분하다가 교만해짐으로 멸망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균형에서 결국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정말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갈망하는 그 균형이 결국은 우리의 바른 믿음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자람의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정말 그 처절하게 삶을 싸워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 세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똑똑하고 잘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이 지혜롭고 똑똑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할까?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혹여나 혹여나 저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과 정말 이웃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우울함과 교만함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이게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가정이 그냥 어른들이 예수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가계를 흘러가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가정이 은혜를 깨닫고 본분을 지키며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반듯하게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모자람에 그것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방황해서도 안 돼요. 결국 모든 세대, 모든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3, 40년 전

있었던 이 나라가 기대했던 왕실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켜줄 줄 알았어요. 조종, 이 정치는 세상을 이롭게 편안하게 해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국제정세를 알지를 못했고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왕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상들, 무당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조선 왕조의 말기가 다 그거로 넘쳐났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급격하게 기울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혹독한 일본에 의해 36년에 나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치욕적인 삶을 산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힘으로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애국자들이 있었고 독립군이 있었고 뭐 만주에서 때로는 뭐 상해나 여기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애쓰기는 했지만 우리 힘으로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결국 이 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한 것은 뜻밖의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린 그것을 성도의 삶에서는 출애굽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 나라가 극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성도의 근세사를 잃는 중요한 신앙 코드예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자랑할 수 없지요.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린 땀 흘려 가난과 싸웠고 전쟁에서 견뎌냈고 그리고는 독재와 싸우고 여러 삶을 지내오면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 경제의 부흥과 민주화라고 동시에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이고 여전히 세계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모자라서 외쳤어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이제는 풍요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쭐거리다가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그때 닥쳐온 위기는 훨씬 더 위험스러운 곳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앞선 세대가 믿음을 잘 갖고 겸손하게 후배들에게 이거 물려주어서, 얘들아,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이 아빠 엄마의 수고나 우리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다. 이거 어른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거야. 이거를 뚜렷하게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주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죠? 게임에 빠져있고 뭐 새로운 기술 문명과 뭐 IT 등등 그 세계에 심취해 있으니까 인간의 자랑, 인간의 그 우월감과 뛰어남을 많이 지금 아이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좀처럼 저들의 머리에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령이 교만이 깃들 그 시기, 척박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게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힘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똑똑하고 잘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위기, 정말 망하게 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고 온유함을 가르치고 내가 아니라 너를 가르치고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에 더 유익한 거예요. 이게 저들의 앞날에도 더 유익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믿은 앞선 세대가 확신하고

이거를 신념이자 가치이자 우리 삶의 척도라고 여기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가르치자는 것이 예수 운동이고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내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귀히 여기고 갖기고 전수해야 합니다.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포장하고 우쭐대고 가볍게 여기면 은혜가 급격하게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는 뭐예요? 교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들의 예배는 그거예요. 늘 예배, 여기서는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고생했지요? 힘들었지요? 하지만 고생과 힘들 것 가서 아이고 고생해서 힘들어 그거 하소연하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가 먼저 있었어, 이거를 기억해내고 이것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예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모자라고 약했다 할지라도 예배에서의 싸움은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싸워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잘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모였어요.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뭔가 탑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우쭐거리고 자기 자랑을 뽐내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의 자기 망각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제일 상처받는 말이 뭡니까? 아니 냅둬요. 네 인생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자녀로, 부모로서 그 자녀의 그 말이 얼마나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까? 싸울 수 있어요.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냅둬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말을 들으면 그건 정말 부모로 혈압 끓게 하고 정말 분노하게 하는 말들이죠.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다시 자식인데,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냐,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부모가 그 말 들으면 잠을 잘 수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 아픔 싫어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기 망각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만은 필연적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냅둬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 자식 잘 살겠습니까? 공부 좀 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잘 살겠습니까? 그 자식의 자식 시대에 어떤 세대가 오겠습니까? 시간이 무서워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혹독한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또 말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탑 꼭대기를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보자.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집단화하자.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는 저들의 마음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앞에 11장이니까 넉 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땅에 꽉 찼어요. 하나님 안 되겠다, 이거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사건이 홍수 사건이에요. 그런 뒤에 극적으로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노아의 가문과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이 홍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위기, 어려움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 그거 이겨내게 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 이거 가지고 문명을 만들고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흩어지지 말자, 문명을 이루자, 잘해보자,
그 모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홍수가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탑을 쌓자, 흩어지지 말자, 문명을 키우자, 우리가 힘,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문제를 대응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재난이나 여러 위기들,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내려는 인간의 위대한 투쟁이에요. 정말 고고하고 귀한 거예요. 식량 모자라니까 우리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증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양식이 필요하니까 짐승을 키워서 그걸 키워내서 사용하는 거, 집단으로 힘을 모아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 인류는 그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난과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정말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바벨탑 사건은 앞서 노아의 홍수 시대의 물의 심판, 이거를 극복해내자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술과 과학의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보다 먼저 뭐라고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잘못을 했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우리의 윤리와 도덕, 우리의 심성의 상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의 가난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분명히 과학을 통해서 생활의 편리를 만들고 삶의 윤택함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그 너머를 바라봐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이 거기서 균형을 갖고 삶을 바르게 흘러가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몸과 내 형편만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과학을 붙들려고 한다면 그 과학은 과학만능주의, 마침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인문학의 고민을 끌어안아야 돼요. 과학이 종교를 가볍게 여기고 능멸해서는 안 돼요. 이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심성을, 우리 본질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세례받고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 대신에 벽돌을 쓰자,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바르자, 얼마나 귀한 논리입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늘 끝까지 우리 이름을 높여 우리끼리, 그 뭔가 심각한 것을 놓친 거예요. 아니, 조금 높게 쌓아서 이게 정말 하늘을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겉모습 조금 우쭐될 만한 한두 가지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까? 저는 가끔 신문과 이 방송 속에 사람이 정복을 했다, 이런 언어들이 쓰여지는 것이 못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높은 산 올라갔어요. 아, 우리가 그 산을 정복했어. 뭐 달나라에 갔다 왔어. 우리가 우주를 정복했어. 이게 정말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높은 산은 사람이 있거나건 관련이 없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한번 올라가 보더니 기고만장해서 자연을 정복했다? 아니, 이 달과 지구와의 관계는 우주에서는 정말 뭔지 뭐든 못한 가장 짧은 거리예요. 그거 한번 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녀왔다? 우주를 정복했다? 과학이, 인간이 자기 본분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과학은 오히려 폐해가 될 위기가 있어요.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의 학업생활을 보면 불쌍할 정도예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다

대학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대학을 갔어요.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뭔가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가득 차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기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 분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학문이 학문이 되어지고 인간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명예욕이죠. 다 들어있어요. 명예욕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경쟁을 버리고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이게 우월감, 이게 명예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이 경쟁의식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쭐거리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낫지 뭐,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지 뭐, 좋은 태도 아니에요. 이 참 교회 이름도 그럴 때가 많아. 동네에 있으면서 제일이니 중앙이니,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러지 않은 게 너무나 고마워요. 물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자라는 의미겠지만, 제일과 중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은연중에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이 담긴다면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있는 곳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행할 뿐인 것이에요. 저들이 높이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으면서 마지막 바라는 게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집단화, 도시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흘러가는 추세예요. 세계 인구의 지금 한 70% 가까이가 다 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집단화, 공업화, 생산, 뭐 기계화 다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위대해요. 그런데 그 속에 위험스러움이 많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어느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도시는 마귀가 만들고 시골은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도시의 삶 속에 인간이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비꼰 용어겠죠. 이 집단화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폭력적인 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도시화 되어지면서 사고체계가 다 도시화 되어져요. 집단화 되어져 가면서 집단을 움직이는 헤드, 이 머리들은 점점 너무 큰 권리, 너무 큰 자기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다 먹을 것을 돼주고 노동을 돼주고 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집단화, 집중화 속에서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내가 힘이 세지고 우리가 집단화 되어지면 얼마든지 약한 것들은 몰아붙일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정치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위험한 정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정치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듣고 그 어려움과 눈물을 듣고 들어서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게 진짜 바른 정치인데, 이게 소수가 집단화되어지고 그 집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할 수 있어, 공산주의죠. 중국이나 공산주의가 창궐한 곳에서는 보세요, 거기 많은 국민들은 배제를 당해요. 국가보다 당이 우선이고 그 집단화된 그 소수가 오히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정말 위험한 세계예요.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은 뭡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저희는 하나 되자, 모으자, 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는데 언어가 달라지게, 갈라지게 만드는 벌을 준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지혜, 불신앙적 성취, 불의한 협동,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0: 분열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치기만 하면, 지지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위험한 거예요.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다. 근데 그 하나됨이 정말 선을 위해서, 의의를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됨이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힘을 흩어버리신, 여기에 소통하지 못하도록 벌을 준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의 분열은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문화적 심판을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불, 홍수, 전쟁 등이 있어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은 조용한 듯 싶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마침내 흩어버리신 문화의 심판이에요. 저들은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교만이었어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말만 하고 내가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이 극에 달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거기는 분열이 올 수밖에 없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말 들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들을 수 있는 인내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소리만 있고 대화가 없고 자기 주장만 있고 일치가 없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말로는 하나 되겠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마다 자기가 옳고 잘났다는데 무슨 화해와 일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저 몸만 함께하는 동숙자일 뿐 가정도 사랑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세월이 흘러도 방법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불어넣어준 사건이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여서 최소한 15개 이상의 나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꽉 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유대인의 말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저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 저들은 유대인의 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귀에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짐이 웬 말인가? 놀랍다, 신기하다.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과 교만 떨어서는 안 돼요. 조금 벌고 조금 뭐 IT 강국이 되고 좀 우리가 됐다라는 그것이 우쭐거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빚졌어요.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겸손하게 해야 될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일을 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미래가 좋은 이유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한 번에 딱 하루씩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날마다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한눈에 통제하려는 불안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비밀 속에 있지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 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이 노래합니다.

우리는 믿는 백성은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내 평생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즈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대니정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근심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기 12해를 혈루증이라고 했는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만성 하혈증이에요. 어떤 악성 종양 때문인지 신체 기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만 피가 빠져나가도 빈혈이 오는데 장장 1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참 온몸은 앙상한 뼈만 마른 상태일 겁니다. 12년, 아주 긴 세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차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과 양방 최고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재산은 다 탕진하고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헌법에 율법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위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죽기도 해요. 이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 유출병, 아마도 전염을 염려했을 것인데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이들과도 강제로 헤어져야 돼요. 부모, 형제와 친구와도 소통하지 못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하는 이 외로움, 이 고독과 소외감은 몸에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회당에 못 간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데 유대인 의식으로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살아서 하루하루의 삶도 지옥처럼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절망감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가 유출되고 죽어가는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돈이 유출되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 죽음 앞에 선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부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부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프지 않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때부터 우리 영혼에는 큰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여인의 육신에서 생명인 피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영혼에서도 생명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유출병이, 혈루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의 고갈을 해결하고자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런 타락으로, 중독으로 가고, 요즘은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까지 가는 일들이 있죠. 또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그 영혼의 고갈을 채우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인 혈루증을 치유받을 수 없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땅의 그 가엾은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여기가 갈릴리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머리칼 하나도 아시는 신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어떤 종교예요? 부처님, 삭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인간들이지만 그들도 결국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도 죽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주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온 세계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뭐 이렇게 막 지각변동 일어났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출신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죠. 우리는 출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누군가가 전했겠죠. 야, 예수가 이런 분이시더라.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간증처럼 어떤 한 소녀가, 10대 소녀가 그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진영 밖으로 쫓겨났는데 갈릴리 그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온 것을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목숨을 걸고 절박함으로, 예수 만나야 나는 산다는 이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편안한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믿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옷자락은 상징적 의미가 옷이 덮어주잖아요.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위나 상처나 외부의 이런 고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덮어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의 캐릭터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 일곱 촛대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옷자락, 은혜를 펼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임재에서 계신 거예요. 모든 교회, 시골이든 작은 교회든 도시의 큰 교회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인 그곳에 주의 옷자락 펼치시고 죄도 덮어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 뭐 뽐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가사를 붙잡으면서, 저도 참 음치축에 속하는데, 예,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아,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모르겠습니까? 누가 잡은지 알죠. 그러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아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흘려보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을 잡으면, 찬양할 때 잡고 기도할 때 붙잡고 말씀 들을 때 붙잡으면,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잖아요. 여기서 사망도 오는 것이고 저주도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인간이 다시 연결되면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택 천정 이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등을 하나 사서 이렇게 사다리로 골라가서 새로 교체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솜씨가 부족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초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전기 이 기계로 되니까 전등이 문제가 아니고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전선 하나가 단선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 있으면 생명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다시 연결돼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흘러갔다 했어요. 어떤 통로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옵니까? 믿음으로 붙잡을 때 흘러왔다는 거예요. 여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는

있는 죄, 죄로 인해서 발생한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가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세요.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처리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수치, 허물, 죄,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나쁜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에게 이제 흘러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흘러와요.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걸 다 가져가셔서 대신 채찍 받고 우리에게는 치유, 회복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나에게 과거에 허물과 죄가 있어도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흘러옵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의술로는 영적인 혈루증을 고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야기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 앞절에 야이로는 권세 있는 자요, 돈 많은 사람이고 율법 그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돈도 권세도 종교도 그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딸을 잡아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다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광복, 빛을 회복했다.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구한 말에 일본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미국과도 대등했고 싱가포르를 넘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일본이 지배를 했. 우리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우는데 일본군 한 명이 죽고 우리 동학 농민군은 3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 전투에서. 1대 3만이에요. 그들의 가진 독일에서 개량한 소총은 사거리가 800m에 1분에 15발을 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저 임진왜란 때 쓰던 화승총, 그냥 화약에 이렇게 부싯돌로 불 붙이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 독립은,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언제 근원이 말랐어요?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여인에게 예수님의

나는 이제 끝이야. 내 미래는 없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따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라. 평안히 가라. 간다는 것은 미래이고 앞입니다. 고! 너 인생 여기 끝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여러분, 여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호수아회 대부분 80세 전후시잖아요. 80부터 시작이십니다. 모세가 80세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향하여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해요. 베로니카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이제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던 길에 베로니카 처소가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주 의리도 없이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 쓰러지니까 이 여인이 가서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렸다고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어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름.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머니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하는 대구 동부교회 있지 않습니까? 김서택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 이상이 생기면서 악성 빈혈이 왔어요. 그 젊고 참 예쁘셨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었대요. 이제 이대로 죽는가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전에도 많이 예배했고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실함이에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의 몸을 병든 몸을 만져주셨고 손톱이 다시 나고 머리가 다시 나고 빈혈도 치료되고 육체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 계속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활력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적당하고 잘 되었다면 주님을 어쩌면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고통이 유익이라. 간절함으로 예수님 붙잡을 때 성령의 능력도 받고 건강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종종 그 묵상하고 운동하러 저 영일대 호텔 뒤에 오솔길 자주 가는데 겨울에 뼈만 앙상하던 이 백일홍 나무가 봄이 되니까 새순이 나고 잎이 푸르르고 지금은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시련이 오지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동행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된 자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아니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자는 결국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0: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나라의 문제도 조선 독립, 대한 독립, 광복처럼 우리 국가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꼭 안 되는 생각, 나는 망할 거야, 막 나는 이대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절대 긍정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수백만 명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수억 명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이명웅이 노래를 듣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전혀 냉랭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 갈릴리 마을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옷도 다 왔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붙잡을 때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서른을 일입, 마흔을 불혹, 쉰을 지천명이라고 부르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진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살아갈수록 예전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는 말씀들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꿔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이 17일이었죠. 대체 공휴일이었어서 어제 출근하신 분들, 월요일로 헷갈리신 분들 계셨다에 한 표 던져봅니다. 저는 어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조금 헷갈렸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수요일이라는 사실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서동석 씨의 목소리였어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는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은 예배가 되면 더할 나위 없죠. 오늘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정규 방송 놀라운 찬양 속으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2026년 포항극동방송 전속기관 연합세미나 실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월 6일에요. 포항극동방송 전속기관들이 연합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전속기관이라고 하면 운영위원, 시청자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등,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방송 게스트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강사로는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님이십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의 자세라는 제목의 강의인데요. 한동대학교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자는 마음으로 강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의 자세,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님이 전해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진 총장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86년에 포항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 포항공대 원서를 넣으러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0년이 된것 같습니다. 포항공대 와서 이제 박사까지 하고요. 그 박사 과정 중에 저는 이제 89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 제가 이제 박사 그 과정 중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이 가정전도학교에 가서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때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지가 이제 올해 31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 이제 있을 때그 학생들이 이제 그 투어를 이렇게 하러 오는데 이제 오픈랩 할때그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이제 대학원에 지나가려고 박사 과정에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이제 이렇게 투어를 이제 인도했는데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아, 이 학생들이 정말 귀한 학생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제 부르심은 교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겪는 모든 그 경험을 아, 제가 교수가 돼서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쓰게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박사 받고 LG전자의 군대 문제 해결한다고 좀 있다가 선후배들하고 창업을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6개월 동안 월급도 없고 이 벤처라고 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년을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 모교에서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아 이게 제가 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 같은 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은 이제 너가 모교에 가니까 너를 가리킨 교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후배를 가리키면 대가 넘어가는 이제 교육을 할수 있다.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 네, 교회 같은 실험실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포항공대의 공학 교육에 성공했다는 게 무엇일까? 그럼 반드시 포스코부터 큰 동문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벤처 생태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국제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교수 10년 하고 휴직을 하고 포스코에 또 6년을 있으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뭐 그게 아주 열매가 큰 열매가 나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다 터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아, 포항공대의 기술 가지고 포스코가 신사업을 하면 포스코는 모든 신사업을 할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될수 있다. 이거는 포항공대를 넘어서 서울대 카이스트의 기술까지 흡수를 한다면 포스코가 삼성을 추월해서 다시 한번 재계 1위를 할수 있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포항공대가 1등이 되고 포스코가 1등이 되는 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젊은이들한테 이 포항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이 희망의 도시가 돼서 전 세계에서 이 포항 땅으로 학생들이 올때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제자로 양육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도시와 같이 되는 게 큰일이래요. 작은 일은 포스텍과 포스코가 하고 큰일은 한동대학교가 한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이 빛이 되리라. 그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2008년에 받고 이제 포항 땅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제 포스코 포스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한동대하고 협력을 할줄 알았는데 작년 이맘때쯤 돼서 하느님께서 크리스찬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이제 한동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류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핫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넷플릭스가 다 가져갑니다. 놀랍죠? 왜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K 플랫폼을 못 만들었습니다. K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하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플랫폼은 서울역에 가면 전국에 다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 세계를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자기의 작은 이 재능이 연결이 되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한동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거거든요. 이제 이 이전 세대가 인류의 전체 이 역사에서 이제 다진 지식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사라지지만 정신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이런 교육은 굉장히 숭고한 일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갈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에서 부활로. 포스코가 백조의 회사가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백조의 고난과 고민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이 포항 땅에 포스코에 포스텍의 한동대에 이전 세대가 겪었던 가장 깊은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룬 가장 높은 성취가 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에 깊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정신을 이제 알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그 하나 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벽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하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참 이게 그 아이러니하고, 이 학생은 잘될 거라고 그랬는데 안 되고, 어떤 학생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나중에 잘 되고,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야지 된다, 교육 앞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정체성이라 생각하고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 시편 1편하고 2편이 하나의 이제 그 문학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시편 1장에 보면, 1편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2편의 제일 마지막에는 그 아들의 입맞추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건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랑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하고 의논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주야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누구냐? 하나는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래. 너의 출처는 흙먼지고, 창조의 은혜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원히 형벌을, 그러면 상상을 한번, 형벌을 받는데 영원히 받는다는, 절대 깊이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절대 높이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깊이의 정체성에서 절대 높이의 정체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절대 깊이와 절대 높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넓이의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미국 이런 게 아니라 열방을 구하는. 이거보다 더 큰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신과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따라가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초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큰 나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의 이 뿌리를 깊은 큰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 역사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서 키워야 됩니다. 깊은 역사에서 우물을 만들 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뿌리 그 생수가 뭐냐? 창세기의 창조신앙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개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북한이 선거를 거부해서 인구 대비로 100명은 못 뽑고 200명만 뽑아서 초대 국회를 만든 게 그게 이제 개헌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뽑혔고 또 이운영 목사님도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이 위원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면서 사회를 보시고 이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재헌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1호 공문서가 기도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엄청난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대학교가 이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를 선교라고 바꾸면 통일과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김영길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어요.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이 2만 1천 명인데 한동대학교를 후원하는 분들이 4만 3천 명입니다. 놀라운 학교를 만드셔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한동대학교는 교단에 관계없이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금 90%가 크리스천 학생이에요. 50%가 학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 자녀예요. 그 친구들 30%가 한동대 영적 코어를 찾고 있어요. 한동대학교에 새벽 기도를 가면 학생들이 100명 정도 나오는데 방언 기도로 엄청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는 방석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한동대학교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라고,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한스라고 그러는데 3주 동안 20명이 합숙을 하고 또 100명, 200명이 또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고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신입생이 오는 그 전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4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후배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후배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선배들이 해줘요. 과거에 이 크리스천 대학으로 시작했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 명지대 이런 데가 기독교 학생 비율이 10% 조금 넘습니다. 한동대는 90%예요. 발산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학교 전체가 예배학교고 기도학교로 만드셨어요. 선교사 자녀와 외국인 학생이 50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 자녀 300명, 외국인 학생 200명, 60개국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교지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서 와 있습니다. 한동대의 가장 큰 베니핏, 학생들한테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지 않아요, 한동대학교. 왜 한동대학교를 지방에 놔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등하교를 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등하교를 하는 학교는 친구를 사귀는 거고요. 그 기숙사를 하는 학교는 가족을 사귀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가 학생을 배출하면 그 학생들은 5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학생들도 30%가 NKPK고 교직원의 30%도 NKPK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한동대학교를 이까지 이끌어왔는데 모든 교회가 한동대학교의 베네핏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는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하십니다. 문화명령을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을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 문화명령의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Y축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우리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 명령이죠. 이 선교 명령을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X축과 Y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대계명을 가지고 이두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8위의 무역국이에요. 세계 6위의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땅의 25%를 차지하고 있던 대영 제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수출 6위국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프리카 54개국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저희들이 수출 더 많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기적을 이룬 거죠. 6.25 사변 끝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포스코도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제조 6위국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도.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재료가 필요하죠. 중국이 전 세계의 그 제조 역량을 두 배로 키웠습니다. 철강도 중국이 5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자원이 두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국이 1대1로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90개 정도 되는 나라에 지금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면적에 못지않는 그 토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식량을 위해서. 포스코는 40조의 철을 판매를 합니다. 그 중에 23조 원을 원료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50개국의 100개의 강산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클 강산, 브라질의 철 강산, 호주의 석탄 강산. 이런데 5%, 10% 지분 투자를 하고 20년, 30년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포항공대에 가서 이 문화명령 관련돼서 제가 이제 포항에서 한 일인데

0: 지방공대에 와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MIT를 보니까 동문기업의 시가총액이 2,500조라는 거예요. 전 세계 9위권 경제력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은 3,500조라고. 세계 7위권 경제력이라고. 아, 이게 대학이라는 게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난 프로페서에서 프로페서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혼자 힘은 안 되고 동문기업 모임, 동문 VC 모임, 동문 변리사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2010년. 3년 전에 우리나라랑 1인당 국민소득 역전 당했어요. 연구라고 하는 게 미래 먹거리인데 미래 먹거리를 연구는 하는데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게 벤처 생태계죠. AI를 누가 도미넌트 하게 지금 리딩 하느냐?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벤처 쪽에서 다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소형 원자력이라고 하는 SMRL도 그렇고 다 그런 쪽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있어야지 포항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하고 복지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누가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면 정치하시는 분들 대학 교수들 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기업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 기업을 보면 미국을 보면 미래 기업이 다 누굽니까? 2, 30대 벤처 생태계 만든 사람이 다 미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2, 30대 청년 CEO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어사 연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년 포항극동 방송 전속기관 연합 세미나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강사의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님이십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AI 얘기를 잠시 해달라고 그래서 AI 말씀을 잠시 드리면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싸우죠. 근데 사실은 기술 패권 전쟁이라기보다 경제 전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계속 투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게 상용화가 돼서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미국은 AI의 정책이 뭐냐? CIA라고 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100개의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루호는 너무 작기 때문에 카운트를 안 해요. 큰 대형 인공위성이 전 세계 9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천 개가 미국 거예요. 그 중에 100개를 CIA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지, 무기를 어디에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그 중에 10대는 센티미터 단위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2개, 엔비디아 칩 10,000개, 3,000명의 AI 엔지니어 가지고 AI를 만들어서 그걸 팔렌티한테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거를 그냥 사기업에 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인터넷이라는 기술도 전쟁 때 통신이 끊어지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드는 걸 군사 기술로 개발했대요. GPS도 우주 전쟁이 일어나면 좌표계를 찍어야 되니까 위성들을 가지고 좌표계를 만드는 기술을 군사 기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군사 기술을 안 가지고 있고 민간화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서 다시 세금을 환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연 그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자원과 인력과 금액과 그 플러스 문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기로 나올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아, 우리는 이거 못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일 처음 만들어 놓은 거는 비싸다. 챗GPT 비싸니까 이걸 가지고 더 싸게 한게 딥시크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 경쟁력으로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기술을 만들 확률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중국처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경쟁 관계가 돼요. 미국하고는 컴플리멘터리,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리지널리티 안할 거냐? 미국에 유학 보내야죠, 학생들. 그게 이제 좀더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개인주의로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전기 회사가 있는데 이 전기 회사의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하냐? 국가가 관리. 그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50개 넘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 이거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드는데 자율주행은 누가 만드냐? 하웨이가 만드. 그렇게 다 교통정리를. 그래서 하웨이가 중국이 우리는 테슬라 너희들보다 자율주행 더 잘할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 죽는 데이터도 있고 불량 데이터도 있고 테슬라는 그런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국은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일본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차액을 먹는다는 목적으로 중국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판다, 로봇을 판다, 뭘 팔았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내고 AI가 내고 하드웨어는 손발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유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뉴팩처링 그런 말을 씁니다. 중국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로봇의 70%를 지금 중국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돈을 더 많이 뺏어요.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AI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발 철학 자체가 또 틀립니다. 서로서.

또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지금 5천 개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를 디지털 식민지화하겠다. 이미 유럽은 디지털 식민지화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데이터 센터 500개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천 개 너희들 AI 주가 안 떨어뜨리려고 과도하게 모럴 해저드 아니냐, 윤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한번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엄청나게 고난 고통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계 엔지니어들은 마인을 봤어요. 야, 언제 이 당에 잘못 보여서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 이렇게 생각을. 모든 AI 엔지니어들이 20만 불, 30만 불을 쟁여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의 3만 명의 박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이 받아줬어요. 왜냐?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가족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국은 그런 이제 이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할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은 50대 50이에요. 51대 49로 끝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냐? 우리는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된다. 포항시가 돈을 저희들 글로컬 대학 돈을 줘서 한동대학교는 대학 중에서는 제일 수준이 높은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 무료로 포항 시민들한테 다쓸수 있게끔 해서 AI를 빨리 확산을 포항시가 해야 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하고 학생들이 AI를 쓸수 있게끔. 또 행정도 스마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기반의 행정 대학원을 만들어서 포항시, 경주 이 인근 지역에 공무원들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피지컬 AI 이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AI를 쓸수 있도록 포항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가장 빨리 확산하는 모델을 포항시가 만들어야 된다.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픈 AI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반도체하고 철강이에요. 그래서 포항에 오픈 AI 센터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데이터만 홀라당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혜가 사실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매뉴팩처링을 잘하고 디지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을 배출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K 한류를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AI를 활용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기르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문화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문화명령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엄청난 경제력과 이 정치적인 권력을 세속들한테 다 뺏기느냐? 교회가 문화명령을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성교 명령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문화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비단길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동방교회가 당나라한테도 전도를 하고 통일신라한테도 전도를 했느냐? 비단길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역력을 통해서 간 거죠.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 항로가 개발됐죠. 그걸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가셨죠. 또 인터넷이 개발됐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AI가 개발됐어요. AI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데 문자 만드는까지 AI가 다 하고 있어요. 선교 명령을 하기 위해서 문화명령이 필요하고 문화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 명령이 필요한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왜 축복해야 됩니까?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선교와 전도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 극동방소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죠. 유럽이 왜 망하느냐? 선교사 안 보내니까. 1960년대 초에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목사님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네개 나라를 쓰시겠다. 미국과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노르웨이 쓰시겠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 한국에 오셨어요. 너무나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무슨 선교사를 보내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30년 있다가 1990년대 다시 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느냐? 선교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왜 선교사님 두번 2등으로 보냅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선교하는 예수님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동대학교에서 뭘 하고 싶으냐? 한동대학교는 가장 넓은 범위의 기독교 네트워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교단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한동대 학생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의 위튼 칼리지 총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동대학교하고 연결하면 위튼 칼리지가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기독교 리더십이 될 텐데 당신네들 졸업생이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신네 학교에 가치가 있지 않냐. 공동학위 제도를 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간다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대학하고도 또 공동학위 제도를 하는 그 대학을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동대학교가 전 세계 기독교 대학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학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 학기는 또 여름방학 때는 아프리카 가서 단기 선교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세계 네 개의 대륙을 살아본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사고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이용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하는 포항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거 2009년부터 16년, 17년째 계속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포항 땅에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포항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항을 향한 계획을 알수 있도록 두 번째는 포항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포항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따뜻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이 포항 땅에 올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하는 도시가 돼. 포스코, 포스텍, 한동대 모든 자원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저는 뭐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초청을 드리는 거죠. 이게 혼자 힘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포항에 120년 동안 만들어 주신 이 기독교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마음을 합쳐서 같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Again 1907 먼저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버플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2026 포항극동방송 전속기관 연합세미나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강사로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의 자세라는 강의였어요. 네, 지금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청취 소감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는 놀라운 찬양 속으로 정규 방송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으신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남은 것은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모순 같지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소망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점과 표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긍정적인 파동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될 때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아름답게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세상적인 기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절망, 좌절,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관점의 변화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선장이 바다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 망망대해 길을 잃었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흙구름으로 뒤덮였고 나침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등대다. 선장과 선원은 그 작은 불빛을 향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했고 파도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빛을 따라간 그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 선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희미하게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을 따라가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 선장이 만난 폭풍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 아픔도 있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며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등대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죽음이면 끝인데, 그런데 그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가족과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음을 앞두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망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달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날지라도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시는 그 등대 불빛 쪽으로 그는 의연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 환경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결을 배워야 하며 분명하게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능해질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자체뿐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어둡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죽었고 입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죽음과 입건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만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죽고 간에 덮이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면을 보면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 밑에 거대한 쥐와스가 흐르듯이 요셉의 간 밑에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요셉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욱 힘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겨울물들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고통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발 그 환경 속에서 눈을 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눈을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생명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의 아픔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눈뜨지 않고 환경에 눈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마음껏 나팔 불어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불평과 원망을 나팔 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요. 예배의 형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 행위는 있어요. 여전히 예배의 행위는 있어요. 여전히 성경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까? 9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환경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간 삶.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애굽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요셉의 죽음을 앞둔 것을 감지한 가족과 친족들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자신은 떠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가족들, 그 친족들은 하나같이 지금 요셉 덕분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너희를 돌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너희를 돌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마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누가 그 마음을 만져 주셨을까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친족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돌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돌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봐야지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트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두다, 살피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마음에 두고 살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살피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려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요셉이 예언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신음에 초점을 맞췄었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이 아픔을 알고 계실까? 내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내 이 절망을 알고 계실까?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어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앞에 두고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늘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한순간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내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돼요. 아이가 시장 갔다가 시장에 여러 파는 가게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손잡고 가는 것을 싫어서 손을 띨쳐버리고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울죠. 그럼 어머니 가서 야 손잡아 손을 내밉니다. 아이가 어머니 손만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툭툭 쳐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넘어진 그 자리일 수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 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툭툭 털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행하실 내용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출애굽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의심에 마귀가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교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의심이에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뭡니까? 의심하면 끝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확신이 여러분 그냥 낙관이나 희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인도하셨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확신이 나온 거예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사실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100% 신뢰하며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지금 자기 가족과 그 친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보여져요. 기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앞에 계시다 확신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로 됩니다. 중언본이 안 되고요. 미화시키는 기도가 없어요. 정확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듣고 계신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바로 앞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 예배가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약속이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이루어주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의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출애굽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며 유언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서 매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을 인간적으로 보면 공허한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이 아니 죽은 사람 해골이 뭐 중요해? 출애굽이 급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요셉의 유언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언을 들었던 사람이 또 유언하고 또 유언하고 또 유언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걸 여러분은 유언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때 요셉의 해골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유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요셉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맹세대로 요셉의 뼈를 요셉의 후손들이 메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유언이 이미 수백 년 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뼈를 애굽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셉의 뼈를 그 땅에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트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 자손에게서 삼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요셉의 유언과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부분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요셉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뼈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고향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혹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신 성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낙담해 있던 에스겔을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심히 마른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쓸데없는 마른 뼈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그 뼈에 임하자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 마침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은 우리 삶의 실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삶 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제발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주인되며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환경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됩니다. 처음 이야 말씀드릴 때 그 폭풍 속에서 나침반도 작동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면서 선장과 그 선원들이 방향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갔더니 한국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바다를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전태준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김윤진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희지윌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가철도 끝났죠? 네,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들 여름 방학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에 방학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1년에 뭐 보름 정도 네, 길면은 네, 그렇게들 쓰시죠. 방학이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10대, 20대들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아진 것 같고요. 이 방학을 아이들이 좀 좋은 경험,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인생을 좀 배우고,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 방학에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조금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일본 가운데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어졌습니다. 자녀들 수련회는 다 보내셨죠? 네, 어린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요, 여름에 또 겨울에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수련 애들이 좀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치우쳐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수련회 가면요,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랑 같은 또래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거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한번 간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좀긴 시간 반복되는 어떤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 할때 가장 화났던 일이 뭐냐면요, 어른들이 입으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련회 안 보내요. 교회 뭐 행사한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뭐 가는 어떤 캠프 이런 거는 또다 보내요. 그러면서 신앙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 거짓말이죠. 저는 청소년 사회 갈때 그런 어른들하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기도하는 곳에 아이 보내주셔야죠. 아이들이 밤새워서 예수님 이야기 할수 있는 곳에 보내주셔야죠. 거기 안 보내고 다 학원 보내고 학원 수련회는 2박 3일씩 다 보내면서 교회 수련회는 안 보낸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수련회는요. 비싸요. 돈도 뭐 수십만 원씩 나가야 되는 것에는 보내면서 교회에서는 먹고 자고 재우고 다 해주고 하나님 말씀까지 듣게 해주겠다 그러는데도요. 안 보내요. 그러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은 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안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음에는요.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브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돌멩이 보고 살아있다고 하지 않죠. 네, 돌멩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있지만 그냥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 따로 생각 따로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돈 없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돈은 정말 소중하죠. 돈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또 돈을 막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은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굉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가장 들은 말 중에 상처받은 말이 뭐냐면요, 제가 고3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3이지만 그렇지만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틀린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애 대학 못 가면은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한테 와서 우리 애 대학교 못 가면은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냐. 여러분, 목사는 아이 대학 가는 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이 기준을 잘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1순위가 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1번 가운데서 우리 하나 되어 들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지체됨을 알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게 지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고요. 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부딪힐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툼에서 성도들은 다 목사에게 제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제편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관이 될 자격도 없고요. 목사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목회자가 재판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데요.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경적인 말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체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형제를 비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성경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는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원수 아니라도 사랑 안 하잖아요. 원수까지 가지도 않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으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비난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조명한다라고 하죠. 네, 조명. 비춰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야지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조명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답을 주실 겁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부르신 곳에서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이 찬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아주 분명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셨고요. 그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비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Anointing 앨범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그 왕 앞에서 귀하게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거기서 변론하는 그런 모습. 이 벨릭스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틈을 타서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틈을 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위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들은 장차 있게 될 심판 때에 여러분 앞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면 장차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심판이란 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벨릭스와 드루시라 역시 그러니까 그 아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면, 즉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극동방송을 뭐 채널을 마치고 계신데 듣기 싫어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설교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벨릭스를 관찰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아주 그리고 달변자요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죄과를 되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벨릭스는 즉시 그들이 실제적인 어떠한 죄과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는 바울을 자유롭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정치가였어요. 유대인의 반감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요. 바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정치적으로 유익한 쪽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벨릭스는 바울과 개인적인 면담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 바울은 분명히 그의 영혼의 심각성을 문제 다루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였던 이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 이제 그는 다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시간은 벨릭스에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다시 오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24장 26절로 가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어쨌든 능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이었고요. 뇌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는 뇌물을 받은 후에야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27절로 가보세요. 24장 27절. 이태를 지내서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벨릭스는 끝까지 바울을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바울을 감옥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의 정치는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할것 없습니다. 만일 그에게 반역죄가 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죄가 없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나 혹은 다른 한 가지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식당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이제 25장은 바울이 부당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자인 새 통치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통치자 앞에 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계단에서 폭도들 앞에 선 바울을 앞선 시간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앞에 선 바울을 보았어요. 또한 벨릭스 앞에서 그 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선 바울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는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후에 또 누구 앞에 섭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지도자들 앞에 나서게 되는데 그것은 큰 인내심을 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로마 제국의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기뻐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가 주님의 부름을 입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는 매우 큰 확신과 열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율하였지만 그는 그만 악한 성품과 탐욕과 욕심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바울을 불렀지만 그는 구원이 아닌 뇌물을 원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게 바울은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2년은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 위에 명백히 나타나 계시고 또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제한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종종 많은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베스도는 상황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말했고 또 그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가 베스도에게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다 라고 하는 것도 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스도는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나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고 싶지 않소. 나는 가이사랴로 내가 홀로 가고 싶소. 또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고 싶지도 않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훨씬 로마인들에게는 삶의 편안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 그 적들에 의해서 새 통치자가 오면 새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심판을 받고 또 그런 식의 경우들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베스도가 실제로 호성병사들을 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알아차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데려오는 것을 거절한 대신에 그들에게 바울을 송사하도록 가이사랴에 갈 것을 구원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예수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자신을 변호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러분은 다시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차, 이것을 보아도 베스도도 역시 앞선 벨릭스와 뭐 정치인들이니까 다를 게 없네요. 악당들입니다. 바울은 도둑굴에 속을 뿐 아니라 악당들의 뜻속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실수를 했으며 또한 그는 가이사 앞에 나가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의 사건을 베스도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뭔가 좀 뇌물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바울을 비평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당연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합법한 아주 옳은 그런 일이었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곧 그에게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로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런 죽음은 온당한 순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진리를 지키다가 혹은 전파하다가 당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리로 갈 리가 천부당 만부당하죠. 안 가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린 암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며 또 그로 인한 죽음은 순교이기에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정말 그게 맞나요? 저는 그 암이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에게 그런 암이 걸렸다면 저는 얼른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아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병 낫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병에 어찌 진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가 있겠어요. 병은 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 정도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로마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들에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그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당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로마로 갔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실수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11절 봐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은 즉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며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참 분명한 바울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공의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0: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일들을 뭐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신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의 말씀이 되겠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는 그것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저는 바울이 여기서 결코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5장 1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나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요 하니라. 베스도는 여기서 바울의 상소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그랬어요. 베스도는 새 통치자로서 이제 막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이 함께 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그들 모두는 같은 당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4, 15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랬습니다. 요 내용은 아그리파와 베니게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의사 누가는 그것을 여러 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죠. 대화 중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베스도는 제가 여기에 데리고 있는 한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이것은 좀 드물고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울인데 그는 유대인의 고소를 받고서 벨릭스에 의해 이곳으로 호송된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그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왕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벨릭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뒤를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이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가이사, 2번 베스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부활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는 분들 있으시죠.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큰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암벽을 타거나 빙벽을 타려면 자일, 하켄, 아이젠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함, 하나님께만 뜻을 둠, 맹세를 철저히 지킴 등 이런 영적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요.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에 올라간 후에 그 상쾌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영적인 상쾌함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쾌함이 아닐까 하는 즐겁고 깊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도 영적인 상쾌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삶의 계획들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캐시 트러컬리의 If I Am Not In Love, 마이클 W. 스미스와 에미 그랜트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데이비 펠프스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고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서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합니다. 이런

그런 상황이 오면 참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박정호의 내가 주님을,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리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과 평안이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퍼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됐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4U의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

생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더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

0: 소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5: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4: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예.
6: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그런
1: 꼭 가겠습니다.
4: 그래요.
3: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을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4: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7: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3: 근데 솔직히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그런
4: 부담들.
3: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네.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네. 합쳐

0: 드신다면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거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할 거예요.
3: 맞아요.
2: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순식간에 변할까 이 생각을 네, 딱 첫 네.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3: 어쩔 수 없이.
2: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 그러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이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3: 맞아요.
2: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의 어디에다가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입장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1: 이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그리고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4: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2: 네.
1: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조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곳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0: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그렇죠.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네.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네. 힘써 주시기를.
1: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네. 그리고 네.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네.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것도 네.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네.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너무 좋죠. 네. 하나 된 네.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2: 아, 네. 네.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예쁜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네.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3: 너와 나의 어울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소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휴전기간의 시각차와 양측의 극심한 불신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종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릉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 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 사업을 이어왔던 현지의 3.13 기념 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 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

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열람망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연료, 양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000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약 300kg을 살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천안 31도, 충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통일을

지금은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서울 바하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공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테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자랑한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집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풀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의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복음 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기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위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우리 고향 북녘 땅에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저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0: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죽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거일라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일라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그일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보느냐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보느냐? 애굽에서 병마를 구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 2000필 내가 줄 텐데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0: 므람벨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8월을 인생으로 보아 장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왕성한 활동들이 산천에 가득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를 바라보는 하늘은 높습니다. 튼실한 결실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힘있는 계절의 끝에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땀을 흘리며 달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올라 대지를 달구겠지만 우리에겐 기다리는 꿈과 수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아들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0: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 번제단의 모습, 그리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은 이게 온갖 복잡한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제단의 크기를 재는 이 치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큐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큐빗인데 이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보통 큐빗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되고 이 한 큐빗,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한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는데 한 손바닥 넓이, 한 10cm 정도? 7cm? 보통 성인 한 7cm 정도. 요 정도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한 큐빗을 45cm에 7cm, 그럼 한 52.5cm, 요 정도를 이제 한,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한 자, 한 큐빗의 단위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부터 성전 제단을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측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번제단은요, 이게 계단과 층이 없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번제단에는 이 번제단이 층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 한 큐빗이다. 제단 제일 높이 있는 것이 50cm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제 이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저기 홈페이지에 새벽기도 자료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적으로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방을 500규빗으로 해서 철저히 솔로몬 때와 같지 않게 철저히 우상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은 동, 북, 남 각각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를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바깥에 있는 동문, 안쪽에 있는 동문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43장 13절에 보면 제일 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요. 제일 밑에 바닥의 높이는 한 척이다. 밑에 이제 빨갛게 되어 있죠. 이 팔꿈치로부터 위까지. 빨갛게 되어 있는데 바닥부터 위까지가 한 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 사방의 가장자리의 넓이라는 건 한 규빗으로 올라온 그 윗면을 말합니다. 그 윗면은 한 척이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윗면은 너비가 한 척이다. 그리고 이 한 척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평범으로 하게 된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턱을 이루거든요.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턱을 이루는 그 턱. 그래서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고 그 가로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한 뼘.

한 규빗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위에 턱을 한 뼘으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자, 한 뼘. 이게 바로 뭐냐? 제단 제일 밑에 있는 밑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밑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그러니까 한 1m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제일 밑에서 그 위로 아래층. 그러니까 제일 밑에 1층, 2층, 3층 위에, 3천층 위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의 이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 한 1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자, 그 가장자리, 1m 위에 올라온 요 가장자리 너비가 또 한 50cm 정도, 한 척으로 안으로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그러니까 1층 넘어서 2층,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닥, 그 다음에 1층, 2층이 있는데 2층의 높이는 4척, 그러니까 2m죠. 2m, 5, 4, 20, 2m,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2m. 자,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 그 위에 또 한 척, 45cm, 50cm로 이렇게 둘러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가 또 네 척,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게 네 척인데 이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15절에 번제단 위층의 높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층의 높이, 15절에 이 위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게 옮긴 게 아닌데 하르 엘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뭘 지금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 자, 번제하는 바닥에 넷 뿔. 그러니까 번제단 요거는 하늘에서 볼 때는 바닥인 거예요. 이 번제단의 바닥에 넷쪽 모서리에는 뭐가 있냐? 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뿔이 있죠. 예, 뿔. 그리고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 번제에서 짐승을 올려놓는 이 바닥의 길이는 12척. 자, 근데 여기 바닥이라는 말은 이제 또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화덕,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번제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바닥부터 넓고 좁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산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전에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경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을 보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가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저 드릴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서 그 이 아들을 화덕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라는 그 이 형상.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새로 나오는 에스겔의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드렸더니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는 결국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역사를 예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새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은 이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제단 올려놓고 확 불태워드리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을 내가 질리고 싫어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늘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다 빼놓고 이웃을 갈취하고 막 죄는 죄대로 지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우 나는 너희들 드리는 것 진짜 질색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여러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면서 제단을 새롭게 하신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핵심적인 거죠. 그 핵심적인 드리는 것에 뭐가 있느냐? 예전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전의 마음. 그렇게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번제단을 이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맨 끝에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해라. 이 층계, 이 번제단으로 올라오는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나아가는 건 이전에 이들의 이 타락해서 이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느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뭐냐?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이 번제단에 이제 이 제단이 만드니까 그곳에 제사를 계시하기 전에 그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규제가 꽤 복잡하고 그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그죠? 19절에 어린 수송아지, 그리고 22절에 그 다음에 흠없는 순 염소, 흠없는 순 염소, 그리고 23절에는 순양.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 뭘 치냐고 그러냐면 24절에 소금을 치라 그럽니다. 자, 소금을 친다는 건 소금의 짠맛, 소금은 들어가면 변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이 뭘 의미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금 언약을 삼는다.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 소금 언약, 이제부터 너희들과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지는 이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야 할 제사다라는 의미로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이게 이 제단의 냇불과 모퉁이에 이 피를 잡아가지고 바르는데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하냐면 26절에 7일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깨끗게 하고 뭐 그 성소를 깨끗게 하고 이건 나오지만 제단 자체를 이렇게 7일간 깨끗게 하는 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제단을 깨끗게 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가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이전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동편을, 성전 동편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이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만큼은 이전에 모든 더러웠던 제사를 속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드리면 2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러죠. 즐겁게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번제단의 봉헌 이 예식을 이렇게 쭉 보면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법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구약의 이 모세의

0: 사실 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사라졌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안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냥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에스겔의 성전 기적에 보면 이렇게 번제단을 봉헌하고 나서 이들의 죄를 1년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이 대속죄일의 규정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 하냐? 대속죄일의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배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식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했던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앞에 나오는데 이전과 같은 휘장의 간격이 사라지고 정결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의 비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예배의 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작년보다 더욱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지고 그렇게 지어진 새 성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먼저 듣고 보는 선지자의 행복에 대하여 문득 묵상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값도 치르지 않은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된 우리는 이 감사를 담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인지 돌아보며 각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정결한 자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8월 2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요. 샬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오늘 레옹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첫 단추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음대 입시를 앞두고 입시곡을 열심히 연습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은 반주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나깨나 노래를 외우고 불러 악보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시 장소에서도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이어폰을 낀 채 카세트에 미리 녹음해둔 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막힘없이 떨지 않고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감이 안 좋았지만 역시나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로 첫 음을 쳐주더니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그는 첫 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또 불렀습니다. 결과는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카세트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서 반음 정도가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열심히 따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이상은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건물이나 돈, 성경학자,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열정이 부족하다고요? 한국 교회의 과도한 열정은 온 세계가 알아줍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구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완전 죄사함,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됨을 선물로 받아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실질을 사는 아들의 복음.

0: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에 입출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목격하게 되죠.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지요? 아니면 머뭇하는지요? 오늘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을 맡고 있는 명지휘자 벤 젠더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단원들을 잘 융화시키는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예술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한 기자가 벤 젠더에게 이런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는 한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따스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매우 심술궂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수용소에서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려서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할머니는 격리됐고 동생은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신 차려 바보야 였던 것이 너무도 후회됐던 할머니는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희롱하는 모든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웃에게 희롱의 말을 삼가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 앞에 나오면 테너 유소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0: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딴 아람에서 살던 이 야곱이 자기 고향 헤브론에 돌아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꾸는 꿈들이 형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볏단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 열한 볏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가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들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양을 먹이러 갔다 그럴 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니까 뭐 작은 길은 아니죠. 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km쯤 더 떨어졌어요. 그 반가워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그 야곱을 보고 저 요셉을 보고 바로 구덩이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은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는 신앙적인 은혜와 지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덩이는요,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를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9절과 20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대화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고 그 대상은 자기의 거의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으면 자기 혈육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 이 구덩이가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길이가 한 10m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분노, 이 미움, 증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처에서부터 왔어요.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이 요셉을 기여했는데, 기여하는 건 좋은데 채색옷까지 입히는 데다가 이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서 형들을 자극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비교식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대체로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 그래요. 메솔로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욕구. 이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전쟁 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한 곳, 이 저 뭡니까, 이 방범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별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깨지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상처가 되냐면 상실했을 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귀한 것 상실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상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상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봐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걸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유전성도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잘못, 이 상처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바로 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전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걸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과 유형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적극적인 복수와 소극적인 복수가 있는데 복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 어떤 아이가 주기도문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알아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니 시댁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녀. 그 형태와 그 모양만 봐도, 그 단어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처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집어넣은 그 웅덩이는 요셉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증오가 점점 자라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상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처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는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웅덩으로 밀어넣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으셔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상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져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구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든 이 상처의 웅덩이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구덩이는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였어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보였던 모습을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걸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애걸하여. 형들 부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 웅덩이 속에는요, 바로 이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되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이 옷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채색옷이, 자기 삶의 자존심이 됐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연단에, 바로 이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요셉은 17살 철딱선이 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을 자극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웅덩이 속에 넣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인데 흉년을 이겨낼 만한 능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풍년을 감당할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풍년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 웅덩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 얘기 몇 번씩 들었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쥐가죽을 덮어서 푹신하게 해서 새끼들을 거기 놓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푹신하게 하는 이 쥐가죽을 벗겨버리고 막 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새끼가. 그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서 탁 독수리가 받쳐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날개로 날라서 오를 때까지. 왜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많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아버지,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부르는 이 신앙이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죄수 생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어려움, 웅덩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 그 꿈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덩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빈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여기에서 먼저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런데 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이걸 팔자, 팔아서 우리가 이 동생을 그냥 동생 핑붙이지 말자. 그래서 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봐요?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예 장사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가품을 파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이 웅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높은 관리들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줘서 바로 석방시켜 준다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2년간 더 기다렸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때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점들을 연결해서 쭉 뒤를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온 선이 보여요. 그 섭리 속에 뭐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웅덩이에 놓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처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에 있는

0: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3: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청정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번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해가듯이 그렇게 연결해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최근 지인과 큐티 나눔을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디님, 미각과 후각이라는 감각은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타임머신 같아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오래전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냄새를 맡으면 유년기의 한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렇듯 인간의 감각은 기억과 깊게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찬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말씀과 찬양의 타임머신을 타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평안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합니다.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이 복된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이 말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온종일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분들 계세요. 뒷자리 9507님, 새벽기도 후에 우리 신랑 쉬는 날이라서 함께 들뜰에서 풀 뽑고 왔어요. 잠시 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려고 해요 라고요. 야, 생각만 해도 정말 정감 가고 참 뭔가 운치 있다 라는 또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9507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반려견과 또 이렇게 함께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반려견 이름은 뭐예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뒷자리 2642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면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쁨으로 출석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용사 보석PD님, 밤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새벽 예배 때 기도했답니다. 컨디션 100%로 방송하시도록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셔서일까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거의 12시를 초과했습니다. 돌파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 이륙사인님 덕분에 잠도 잘 잤고요. 참 평안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방송가족 분들이 계셔서 참 힘이 나요. 저도 우리 이륙사인님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540님께서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석PD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시죠? 우리 4540님께서 새벽 6시부터 우리 학생들을 또 어떤 좋은 가르침을 전수할까 이런 생각을, 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복받았네요. 4540님, 오늘 이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 시간 출석체크 받을게요. 오늘은 찬송 두 글자로 출석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두 글자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찬송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전문가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유치원 하슬림 원장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는데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갔니?
0: 박수! 아, 정말 좋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하슬림 유치원 오랜만이어서 원장이신 남현주 권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롱타임 노시에요.
2: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숨놀이를 꿈꾸는 민들레 남현주 권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니, 오랜만이에요. 아, 정말 그리웠습니다. 썸머 스페셜을 지나서 참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제가

0: 입술도 꼬였어요. 예,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들려주시죠.
1: 네, 썸머 스페셜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재충전의 시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듬뿍듬뿍 담겨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여서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 안에 또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도전이요.
1: 네, 대학원을 시작했습니다.
0: 대학원이요?
1: 세 번째 대학원 되겠습니다.
0: 세
1: 우와!
0: 번째 대학원이요?
1: 네, 평생 교육을 꿈꾸며.
0: 진짜 이름 그대로 평생 교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그동안 교회학교만 섬기다가 이번엔 제자 훈련으로 이동하면서 또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요. 아주 기도와 또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남현주 권사님 오셨고요. 자,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이 계세요. 바로 포항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신데요. 고등부 새친구 부서 정옥영 권사님과 그리고 소년부 새친구 부서를 섬기시는 심지은 집사님이세요. 두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 굉장히 일단은 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우시고요.
1: 어우, 동의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한
1: 감사합니다.
0: 분한
1: 깜짝
0: 분,
1: 놀랐습니다.
0: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분한분한분 소개 부탁드려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중앙교회에서는 고등부 새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고, 집에서는 새 딸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옥영 권사입니다.
0: 권사님. 잠시만요. 새 따님이요.
2: 네.
0: 우리 새 따님 나이와 이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 아, 네. 첫째 중1 지음이, 둘째 예음이 5학년, 셋째 나음이 1학년입니다.
0: 아, 중학교부터 초등학생까지.
2: 네.
0: 와, 정말 이 따님 한분한 분이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지금 계약을 했나요? 우리 따님분들이?
2: 아, 첫째는 계약을 했고요. 둘째, 셋째는 아마 지금 자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첫째 분이, 둘째 분과 셋째 분이 몹시 부러울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우리 또 우리 권사님 오셨고요. 우리 심지은 집사님 계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앙교회에서 소년부 새친구 부서를 맡고 있는 심지은 집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0: 네.
3: 지금 사춘기 한창 중인 딸과 엄청 지금 귀엽게 놀고 있는 4학년
0: 예.
3: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권사님, 우리
1: 네.
0: 남준 권사님, 우리 두 분이 참 뭔가 새친구 부서를 담당해서 그러신지 이렇게 정감 가고 이렇게 떨림이 없으세요. 아주 바로 또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화답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일단 새 친구 부서를 하려면
0: 예.
1: 미모가 돼야 되고
0: 그렇군요. 그렇죠.
1: 따뜻한 목소리, 정감 있는 핑크가 잘 어울리는
0: 맞아요. 밝혀줘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1: 그러니까요. 아, 너무
0: 그래서
1: 좋습니다.
0: 오늘 또 귀한 세 분과 함께 이 시간 아주 좋은 또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중앙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4: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

네.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자,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뜰한 책방에서요. 이번에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나눕니다. 선교 현장과 목회 사역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 저자의 고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사님, 참 복된 행사인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

0: 저희와의 만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고요. 특별히 권사님,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기도를 또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기도를 나눠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그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이 기도는 이렇게, 저 기도는 요렇게 방법까지 세세히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0377님 보면요, 나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접수가 됐어요. 이런 기도 참 귀하고 소중하죠.
0: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염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목사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니 저도 네. 지금 참석하고 싶은데요.
1: 그렇죠.
0: 이날 꼭 달려가겠습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욕구가 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요즘에 뿜이 온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좀 뿜이 오나요?
2: 네. 많은 관심이 생깁니다.
1: 그렇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많은 방송가족 분들께서 많은 관심 이렇게 갖고 또 신청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2642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찬송 보내주시면서 이행시를 또 올려주셨어요. 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 송축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행시를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감사합니다. 4540님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7406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 최근 네. 한 지인분과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던 중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디님, 미각과 후각이라는 감각은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타임머신 같아요. 이 시간마저 품는 감각, 우리에게 허락된 감각은 오롯이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데 올리는데 사용돼야겠죠.
0: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1: 네.
0: 특히 아이들은 어른과 배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보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외우는 거라면
1: 그죠.
0: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 자연스럽게
0: 보고 듣고 맛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데요.
1: 네.
0: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 그리고 특히 자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그거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그림책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1: 첫 번째 그림책 같다.
0: 네.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인분이 감각의 타임머신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1: 네. 아,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잘 나눠주셨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처음 접하는 마치 하나님의 그림책과 같다, 이런 표현도 정말 와닿습니다. 자, 더불어 온 감각을 통해 주님의 존재를 감각하고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하슬린 유치원 어린이 친구들이 또 아닐까 또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포항중앙교회 새 친구 부서 선생님들, 우리 정우경 권사님, 신지은 집사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포항중앙교회 새 친구 부서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어른 새가족 부서는 다들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교회 학교 새가족 부서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포항중앙교회는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새 친구 부서가 탄생을 했고요.
1: 네.
2: 매 주일 오전 새 친구 부서 선생님 12분과 담당 교육자이신 서하나 전도사님과 함께 모여서 먼저 찬양과 기도

0: 정도로 준비를 한 후 선생님들은 요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자 맡은 부서로 흩어져서 새 친구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또 적세적소에서 딱 이렇게 포진이 돼 있군요.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이 오면 사실 뭐 이런 표현 있죠. 좀 뻘쭘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긁긁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눈 둘 때 애매하고 민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저도 중앙교회에 처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또 그때 중앙교회 출신이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그 권사님의 미소, 따뜻함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그 한순간의 추억이 기억이 또 평생을 또 이렇게 같이 오는 것처럼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도 좀 궁금해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저희 새 친구 부서는 일단 담당 전조사님 이하 팀장, 부팀장, 총무, 회계, 서기 여기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3: 각 부서마다는 두 명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저희는 4주차에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에 맞게 나눠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시고요.
1: 네.
3: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담당이 정해져 있으세요.
1: 중요하죠.
3: 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고 운행을 나갈 때는 선생님 한 분께서 더 동행을 하셔서 아이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헌신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딱 들으니까 진짜 주일 어린이집 같아요.
2: 그렇네요. 네.
1: 그래서 우리 정말 체계적으로 딱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길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교회학교, 특히 오늘은 새 친구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좀 중점 두어서 이것만큼은 진짜 더더더 신경 쓰고 있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나눠주시죠.
0: 네. 사실 새 친구들이 매주마다 오기 때문에
1: 네.
0: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 힘들죠.
0: 네, 저는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네.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사진을 찍고 저장해놓고 계속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새 친구들이 4주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드문드문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1: 그러면
0: 정말 오랜만에 2주 만에 왔다 3주 만에 왔다 이랬을 때 그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고 네, 일단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것에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만난 이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1: 박수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비단 우리 지금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새 친구 부서 선생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나오신 것 같고 진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 이게 사실은 진짜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힘들잖아요.
2: 맞습니다.
1: 저도요 가끔씩 제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건 힘든데 그만큼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마음속에 각인을 하시려는 우리 권사님의 그런 애정과 또 사랑이 또 담뿍 담겨있는 이런 시간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혹시라도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있다 하시는 게 특별히 하나 정도 있을까요?
3: 저는 새 친구들의 신방에 좀 중심을 주고 있어요.
1: 신방이요?
3: 네,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굉장히 낯선데 나를 초대한 전도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챙겨준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빨리 열고 그래서 또 교회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1: 그렇죠.
3: 신방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신방이 권사님 이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일정도 따로 잡아야 되고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이게 진짜 우리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권사님.
2: 맞습니다. 이건 팀 사역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1: 네.
2: 누구는 정말 반갑게 이게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평일에 아이들을 또 찾아가고 그 아이의 삶을 함께 나눈다는 거
1: 맞아요.
2: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1: 그런 사랑을 주신 것, 그 사랑 자체가 바로 달란트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9464님, 샵 9030 세미나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정말 정직하게 보내주셨어요. 샵 9030 위에다가 적으신 것 같고요. 그 문자 칸에다가도 샵 9030을 적으신 것 같아요. 세미나 세 글자 보내셔야지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내주세요.

0: 자, 2657님께서요. 찬송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1: 네.
0: 찬!
1: 찬란하신 출을 담은
0: 송!
1: 송가, 어우, 송가 마커스 워십 시선 찬양도 함께
0: 네,
1: 신청해요.
0: 좋은 하루
1: 와우.
0: 되세요라고. 요즘에 이렇게 이행시를 물 흘러가듯이 보내주세요.
1: 그렇네요. 지금 깜짝
0: 예,
1: 놀라고
0: 저도
1: 있습니다.
0: 가끔씩 깜짝 놀라는데 아주 또 은혜와 이 센스 가득 담긴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송 두 글자로 이 출첵 제시어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중앙교회만의 이새 친구 부서만의 자랑, 특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만큼은 내가 오늘 꼭 소개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2: 아, 네, 되게 많은데요.
0: 네.
2: 아까 심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새친구 부서에서는 새친구 전용 탑승 차량이 있습니다.
0: 탑승 차량.
2: 네, 그래서 새친구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들은 아직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이제 자녀들은 계속 교회에 보낼 수 있다라고
0: 네.
2: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새친구 전용 차량이 새 차예요.
0: 와,
2: 네,
0: 진짜
2: 문이
0: 좋다.
2: 자동으로 열리고
0: 오,
2: 너무 좋은데,
0: 세상에.
1: 어머나.
2: 네, 이 차가 친구들을 태우러 집 앞까지 가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또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은 원래 직업이 운전 쪽에 계셨기 때문에, 네,
0: 전문가시군요.
2: 정말 대화를 하면서도 정말 안전하게,
1: 어머나.
2: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해주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또 생각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때 크게 행사를 하는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인생 내컷 사진 찍기, 또
0: 와,
2: 추억의 DDR 게임.
0: DDR.
2: 네,
1: 어머나.
0: 오랜만에
2: 아시나요?
0: 들어요. 저 알죠.
1: DDR.
0: 저 자주 했었죠.
2: 네, 요즘 친구들은
0: 예, 몰라.
2: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핸드메이드 풍선 다트,
0: 와.
2: 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미니 편의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야,
1: 어머나.
0: 진짜 포항 중앙교회 우리 새 친구 부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서 DDR 하고 싶어요. 이 DDR 요즘에 찾기
1: 저도.
0: 쉽지 않은데 정말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이 또 구성되어 있고 제가 문득 든 생각이요.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이신 손병렬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듬뿍 쏟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큼은 내가 보낸다. 우리 부모님들은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또 부모님을 전도하고 다시 모시고 오지 않나요?
1: 아우, 그럼요. 저희 사실은 저도 저희 형부 얘기를 하게 되네, 그쵸?
0: 예.
1: 제가 칠남매 여섯째인데 다섯째, 네,
0: 칠남매요.
1: 일곱 명입니다, 저희. 근데
0: 와.
1: 저희 바로 위에 언니, 남편, 그러니까 작은 형부죠, 저희한테. 작은 형부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0: 네.
1: 근데 아들이 계속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형부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중학교 들어가면 아빠가 교회 갈게. 이러더니 정말 중학교 들어가는 그 새해 첫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2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0: 자녀로 인해서 또 전도가
1: 네,
0: 되셨군요. 이게
1: 맞습니다.
0: 은혜의 선순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또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포항중앙교회 새 친구 부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진행했던 좀 의미 있었던 뜻깊었던 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실까요, 집사님?
3: 저희가 상반기 전도왕 시상식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전도왕
3: 네.
0: 시상식.
3: 그 저희가 광고를 3주 전에 했었어요.
0: 예.
3: 3주 전에 공지를 냈는데, 원래도 전도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남은 2주 동안에 6명을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0: 대단합니다.
3: 친구가
0: 예.
3: 상반기 전도한 친구가 총 8명이 되어서 전도왕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함께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0: 와, 박수!
3: 일이었어요.
0: 정말 왕이네요, 왕. 왕
1: 아,
0: 중에 왕이라고
1: 너무.
0: 생각이 듭니다. 전도왕 6명이요. 한
1: 와.
0: 어린이 친구, 혹시 그 어린이
3: 네.
0: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3: 김가연입니다.
0: 김가연.
3: 네.
0: 몇 학년이에요?
3: 6학년이에요.
0: 6학년, 우리
3: 네.
0: 가연 양이겠죠? 가연 양, 참 대단하고요. 예, 보석 삼촌이 응원하고 싶어요. 하반기에도 전도왕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린이

0: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더불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을 목도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며 선생님들께서 받는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제가 새 친구 교사 부서에 들어가고 고등부에 배정을 받아서 처음 만났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등반을 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제가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등반을 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을 때 늘 감동을 받는데, 아까 복음 전했던 그 첫 번째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학이라고 왔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면서 저 선생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야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단체에서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했었고, 이런 새 친구로 왔는데 믿음이 성장한 친구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성한 뒤에도 그 은혜 잊지 못하고 와서 또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거 아닐까요, 권사님?
2: 아, 그럼요. 그때 그 기억과 그 따뜻함이
0: 그렇죠.
2: 삶에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곤비할 때 그 기억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의 모습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또 힘을 내고 자신도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정말 그 곤비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 그게 또 힘이 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집사님은 또 어떤 좀 기억이
3: 저도
0: 있을까요?
3: 저도 작년에 전도축제 때 처음 온 6학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랑 교육을 하자마자 하는 말이, 저는 오늘 행사여서 온 거고 다음 주부터 나눌 거예요.
0: 오, 당돌하다, 당돌하다.
3: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0: 야무지네.
3: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주 교회를 나오면서 등반을 하고 지금은 중등부 올라가서 첫 수련회 때 아침을 먹겠다고 주방에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눈물이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니 정말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큰지 제가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요, 정말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처럼 뭔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네네네만 하면 맞지 뭐 좀 뭐 고도 좋겠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이렇게 확장돼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교회 학교를 출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로 인해서 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한번 선생님을 나눠주실까요?
1: 네, 특히 새 친구 교육을 할 때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부족한 제 입술로 전해진다는 것이 때로는 되게 두렵고 떨릴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새 친구 교사를 떠나서 저의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있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집사님은요?
3: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0: 네,
3: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잘 열려져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권사님.
2: 네, 아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저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0: 네.
2: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열망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앞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나.
0: 아멘.
2: 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정말 기대하고 두 분께 정말 강건히 건강하시라고 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이 선이 합심.

해서 결국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축복하고요. 자, 뒷자리 2667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세요. 출첵합니다. 찬송이라고 오늘의 출첵제 시어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346님께서도 찬송 보내주셨어요. 4540님, 저는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요. 지금은 8년째 영화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름은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부는 10명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양육하고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2657님의 신청곡 시선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올게요.

0: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권사님, 너무 오랜만 아닌가요? 그리웠습니다. 대학원 대단하셔요.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 친구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상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거팅!
1: 오, 감사합니다.
0: 야, 진짜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권사님 너무 반갑다고 우리 공호사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공호사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으로 우리 함께 모거팅이

0: 자, 2042님 오프닝 찬송이라고 오늘의 출첵제 시어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312님 찬송 출첵제 시어 보내주시면서 아멘 아멘 오늘도 고춥다고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늦지 않으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자, 오늘 샬조와 다음 세대 이야기 오늘은 포항중앙교회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세 분의 이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정우경 권사님부터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포항중앙교회 세칭부서 대표로 나와서 네, 살짝 부담도 되고 떨렸지만 우리 또 잘생긴 PD님과
0: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1: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권사님 덕분에 네. 저희 부서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마치 방송 한 10회 정도는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권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너무 잘 나눠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아침에 제가 라디오 방송국으로 올 날이 떠오르는 이 아침에 정말 귀가 호강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아침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새 친구부터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0: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또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소리 덕분에 저희야말로 정말 귀 호강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포항충진교회 남현주 권사님 모처럼 함께 해주셨는데 썸머 스페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좀 어떠셨어요?
3: 아우, 살짝 긴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아주 친정이 온 듯 부근하게 즐겁게 방송했고요. 오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시는지 또 무릎으로 또 손으로 발로 뛰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항상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있지만 싹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그 싹이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고 아멘. 품고 기도하고 아멘. 나가는 그런 새 친구 부서 중앙교회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4: 화이팅!
0: 아, 우리 권사님께서 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제게 와닿았어요.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무릎과 손과 발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새 친구 부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 또 이 찬양과 함께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0346님이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오늘 3박자가 두루맞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 마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선생님 두 분께 이 찬양을 마치 바치면서요.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볼게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포항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우경 권사님, 심지은 집사님 두 분과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도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2주 뒤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출첵제 시어도 드렸었죠. 찬송 두 글자 드렸는데요. 세 분 추첨했어요. 뒷자리 2657님, 9463님, 7406님 세 분 감사하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선언하지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고하셨지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세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깨어져 멸망당해 마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고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속이 깨졌나요? 결혼 약속인가요? 거래처와의 약속인가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결과임이 인정되나요? 그 상황에도 약속의 두 돌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둘째,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명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장로님 댁에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 외제차를 몰고 나온 남편의 재력을 보며 부잣집이 좋아 시집 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결국 내 자아입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존재도 사라질까 봐 끝까지 죄악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깨뜨릴지언정 내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19절에 보니 주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고해요.
내가 깰 수 없으니 모세가 대신 깨뜨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즐긴 우리를 위해 결국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그 육체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자아를 깨뜨리고

0: 죽이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도하나요? 여전히 깨어지기 싫어 회피만 하나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어머니의 인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청소년 시절 저의 나눔과 기도 제목은 항상 가정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인간관계와 술,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환경만 탓하며 결핍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불신교제를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 사건이 되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를 듣고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목이 고든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우상을 날마다 진멸하며 묵묵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지체들,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당해 마땅한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도 모세는 40일을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언약의 두 돌판을 손에서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영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정연수 목사님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자는 주제의 본문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이나 예배할 때에 찬양은 빼어놓을 수가 없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찬송으로 위로받고 또 행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찬양이다. 저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한 20세 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일본 도쿄에 가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일본 천황을 욕했다고 하는 것이 고자질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나이 많은 여전사님과 이 젊은 우리 형님이 그만 구속이 되어서 결국은 사형수가 된 거예요. 왜? 일본 천황을 욕했으니까. 지금은 천황의 그 위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그 천황을 굉장히 귀하게 존경하고 그럽니다. 그 일제시대 때 형님이

천황을 욕했으니까 결국은 두 분이 사형수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의 날짜까지 예, 알려주더라고요. 그랬어요. 사형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여도사님은 바로 후시마 뒤에 옆에 있는 작은 방 하나 거기다가 이 사형수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죠. 방 안에 대화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은 또 이쪽 방에. 근데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요. 예, 고춧가루를 이제 물 주전자에다가 타가지고 형님을 거꾸로 매 달고는 그 코로 그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 열 손가락 전체 손톱을 찌릅니다.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손가락 안에 예, 집어넣고 비틉니다. 이런 모든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들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몽둥이 고문은 떡 패듯이 그냥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 고문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제 옆방에 있는 형님이 그만한 고초를 겪었으면 혹시 돌아갔을까봐 찬송을 불러줘요.

합니다. 이 찬송을 불러주면 그 형님이 자기가 안 죽었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형님이 또 답을 합니다. 말은 걸 수 없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나 이런 찬송을 부르면 이제 형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영적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찬양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찬양이야말로 그분들을 기도케 하고 이 소망에 나를 기대한 결과,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할 날을 사흘 앞두고 일본 천황이 원자탄 두개 맞고는 두손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 형님이 그 전사님도 함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 사형 집행 3일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우리 형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조국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인데,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 형님이 자유를 얻고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대로 선지동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성읍교회의 그 강도사로부터 시작해갖고 또곧 조금 내려오면 탐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면 소재지. 거기 탐리교회에 시무하면서 경중 노회장이 되시고 또그 수고를 다 하시고 나서는 서울 아현교회 이화여대 올라가는 쪽에 좌편에 오르막길에 좌편에 보면은 고딕식으로 큰 교회가 지어졌죠. 그 형님이 가셔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선교할 의향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그 미국 이민들 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그 시애틀로 간 겁니다. 워싱턴 주에 오벌레이크 센트럴 처치를 우리 형님이 개척하세요. 오벌레이크 호수 건너편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그 시애틀 전체의 교회 가운데 세 번째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찬양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그곳에서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하도록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를 우러러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만민들아, 여러분 1부 2부 때도 두 번 되풀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찬양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아무리 불러도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많이 안 불러요. 여러분,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개척 때부터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아니에요? 개척 때부터 뜨겁게 찬양하니까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나갔죠. 힘있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목사 사모고 세 번 죽었다 살아난 이 모든 일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 오셔서 벌써 18년째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오직 교회만 사랑하시다 보니까 휴가 한 번 안 가셨죠. 그래, 이번에는 휴가를 가신다고 하면서 오늘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임 목사님도 그저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 위로하시고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절대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는 여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오늘 146편 1절에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도록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인생 오직 하나님 믿고 살아라. 왜? 모든 대상이 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도움이 다 차단돼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 그의 생각이 소멸돼 버린다. 말하자면은 관계가 전혀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어른들이 오래오래 건강할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는 9학년 일반이 되니까 어느 날, 작년까지도 그저 한 만보 최고만이 걷기도 하고 한 7,000보를 아예 정해놓고 걸었는데, 아니 금년부터는 갑자기 한 500m, 한 700m 가면은 좀 앉고 싶어지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굳어지는 게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제일 큰 클리닉 병원에 가서 우리 둘째 며느리 거기 가서 치료받았다 나왔다 해서 갔지요. 갔는데 뭐 검사 많이 했어요. 결국은 하여 저희 어른은 뼈도 튼튼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이 뼈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요 두 개 요거 한번 보세요. 까만 게 있죠. 요게 공기입니다. 참 저도 약업도 오래 했고, 예, 병원 근무도 다 했지만은 자 이런 소리를 처음 듣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 텃밭들 하면서, 예, 완전히 뭐 비료 20kg짜리를 20개나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들고 내려가기보다는 막 던져버려요.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작년까지도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500m 이상 가면 쉬어야 돼. 이게 저희 나이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함이 곧 기도요. 예, 마귀 때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눈에 보이지는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시라고요. 저도 교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매일같이 지금까지 신구약 한번 떼고 하루 한 번, 한 장씩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장을 보지요. 매일 벌써 한 번 떼고 두 번째 어디까지 갔냐? 지금 신약성서 어디 요한복 뭐야 로마 아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에 제가 이 두 번을 완전히 성경을 예배, 예,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한 장씩 읽는데도 그렇게 세월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 그래서 찬양을 먼저 부르거든요. 찬양을 먼저 부르면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은 리피트합니다. 새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바로 1절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다 들어옵니다. 예.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께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장성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 찬양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유치원생입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찬양을 할 줄 모르면, 안 하면 늘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지. 찬양이 인트로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론이에요, 서론. 예.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 뭐 기도가 제대로 되고 회개도 나오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매일같이, 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 있는 온 세상 성도들이 그 모두 즐겨 부르는 친근한 용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옛날 그 영국의 음악의 거장이었던 헨델 있죠. 그 헨델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좀 그 하니까 음악적인 그런 감각도 그렇고 후퇴해지고 하니까 런던을 비롯해서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헨델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게들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자신이 들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왜?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23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그 합창곡 44번 할렐루야 곡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작곡을 마쳤습니다. 그대로 비춰주는 그대로, 그대로 사진 찍듯이, 예, 여러분 무릎 꿇고 23일 동안 간곡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헨델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서 말하기를,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난 것과 나의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 헨델이 간증한 거예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1743년에 3월에 그 조지 2세 왕을 모시고 그 영국에서 가장 큰 회관에 이제 헨델의 그 작곡한 그 메시아곡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데, 왕도 모르죠. 이제 처음 지금, 예, 시연하다시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헨델을 워낙 유명했으니까 어떤 곡을 부르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찼어요. 그 메시아의 첫 공연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관람객들이 정말 그 놀라운 그 할렐루야에 그만, 예, 매료되어 가지고 조지 2세 왕을 비롯해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찬양 그 대원들이 그냥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를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려. 헨델의 평생토록 이런 곡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할렐루야가 오늘날까지 우리 관리가 되어가지고 세계 기독교회가 이 할렐루야를 웬만한 대형 교회는 부활절 행사 때나 어떤 행사 때 이거 할렐루야를 다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 기쁨의 환호가 구약 성서 가운데는 겨우 15번 나와요. 그것도 시편에만 나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 용어의 신성함을 느끼기는 했어도 오직 종교적인 행사에 그칠 뿐이었지 그런 감격적인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는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말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범사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로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유월절 만찬 전에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시켜주신 그 엑소더스가 이스라엘 히브리 선민들에게는 가장 큰 그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깊습니까? 거의 10만 톤 배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완전히 물의 옥벽을 쌓아버리죠. 그 2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이 거기를 건너가죠.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땅에 가는 최고의 미러클입니다. 오늘도 이제부터 우리도 영원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 영혼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영혼이 주를 찬양해요. 그걸 입술로 통해서. 그래서 찬양 잘했다 이거보다 이런 독창자들이 부를 때에도 오늘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뭡니까?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우러나온 찬양입니다. 이것을 불러야만 유명한 찬양이 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 보고도 그러지, 너는 음악을 전공했지만은 예, 잘했다 소리만 듣지 말고 오늘 이 찬양 은혜 받았다, 지금 구미서도 지금 예, 찬양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라는 소리 들어야지 그냥 참 잘하더라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 노래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노래하죠. 예,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뭐 있죠. 이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위로를 줍니다. 잠시라도. 그래서 요즘 보면 그냥 노래 듣고는 우는 여자분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 뭐 눈물 그렇게 나는지 아마 과거에 그 연애 시절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세상 노래는요 그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미자가 열심히 부른 노래지만은 그 사람의 노래도 점점점 희미해 가지요. 예. 그러나 찬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고 천국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이 천국 가니까 천당 가니까 찬가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더노?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틀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는데 이 천천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파도 소리 같더라. 파도 소리. 여러분 우리가 500명 데리고 울진 가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연합 찬양대 갔잖아요. 예, 버스를 10대 대절했습니다. 우리 교회 버스 두 대하고 봉고 다 해도 이 오케스트라 이 장비 실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500명 가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의 소원을 다 풀었다. 그 울진절에 겨우 94개 정도 교회밖에 초교파로도 밖에 안 되는 교회들인데 그 부활절 행사에 많이 모여야 1,000명 모인대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 찬양대 이 오케스트라까지 가서 500명이 가서 찬양을 했는데 3,000명이 모였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중 이야기가 소름이 끼치더래요. 소름이. 여러분 그 찬송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두 번 갔습니다. 한 번은 350명. 우리 정장로 잘 알죠? 네? 어디 갔어? 예. 네. 저 오야가 돼가지고 가서 지휘를 했죠. 어쨌든 울진 지역에 복음화가 잘 안 되고 불교권이니까 우리가 일부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예,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가 아닌 입술과 예, 영혼을 합쳐서 찬양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를 힘있어

있어요. 힘이. 예.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천후죠.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적인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예. 나는 본래 음치라서 나는 찬양 잘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네. 음을 다스린 사람이니까 음치지. 응? 웃지도 않으시네. 음치가 뭐냐? 음을 다스린 자가 음치예요. 그래도 안 웃어. 나는 찬송 부를 힘이 없어. 마음도 없어. 예, 그러면 뭐 항상 보면 천국은 없지.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루 7번 찬양한다 그랬어요. 7번. 야곱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땅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이건 천국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우리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 인생. 요즘은 대개 다 화장하지요. 이 몰관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 원소 불멸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영이. 그래서 찬송가 95장 1절에

0: 시편 150편은 첫 절부터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6절까지밖에 없는데 그 6절 마지막에도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의 땅의 삶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저도 벌써 이 나이가 된 줄 정말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9학년이냐, 얼마나 무심하게 가버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하게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늘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정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5국에 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